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렁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기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쥐람토르와 신비에캐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맹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케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베 난기 쿠유라 닌다 기군 치네 롱 쿠르투 치바 지베 직체당 지구라 장저 투시 야부 치바 지베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대라 통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탁바르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让我告诉你了，说不过，让先你给骗了，得糖用途。

0: 샤샤, 랑할 차가 좀 봐.
1: 네, 난 초세기야, 타마티히. 나 출렁갈 대토야 민두. 나 집에 지르 키니. 코들을 랑다 아자 쉬리, 니 지치 니에리 쓰기. 저스틸레 쇼긴다. 나 메에니 키니, 땡땡 차부시라 용구시. 나 대장러, 가부딘 저 요리 쌈쌈마추. 콤보칸 깊다 노산 베드 노샤. 증마서 저 이한. 드리니 저런 세딘 타마티히.
0: 레고다. 야영제 샤스도. 저녀로. 만족한데 니라 제컨 제 유명스 등매비.

0: 자, 다 요 말이. 네 젠데 당리 제초. 용도게.
1: 네 랑켈림디 좀투 칭시. 랑도스고아. 만조아. 네 유샤르제 도스네 랑젠데 당리 제가 용근다.
2: 아자 양야. 뭐랑게 랑젠데 제 당리 제수.
1: 디 정마시. 네 랑켈림디 카텐신님 거시. 최사랑게 류제와 진조 제심 거시. 팁도 라이나 팔로 규시.

0: 야쇼
1: 지게 불러라 디게 가부디 간주 심리 요구 되지 담겨이 네 자기 남자 사슈디게시 페일리리 통도 갑시라 시위 총 퇴면에서 페일리러 반수저 주고시 예데너 당도 국급이 확실히 승비 우리 통도 TV 연휴 DCM 零六给你加个年租金，仓库抵那雨了。

0: 지규 유주 집에 가라 근데 치디 재미지게 나 주디니 유두 시다 수치 고야미도 샹가 싱구이베 타지엔 안구니 싱구시라 대주
1: 카레이나
0: 타인스나 나 공세 렌트 그블라 장가 가마 뜻이라 식시 너니 님도 된다 만 것이 오르 투베 지라 신의 빈주 교육 중시 네 나와 좀 이 사장께 나 뜻도 없이라 식 제자 생부시라 대주 너도 가오 입지라 장군의 범시 달래 지라게 야

0: རང ང ཡེ རེ ནང གེ ཨོ སུ དུ ཐམ དེ མོ ཏ མ ཡུམ ཅེ ཁ ཤུ ཉེ ཅེ ཇི རི བེ
1: ཡི ཇ མོ ནེ ལེ མ ཏ ཆུ ཤ ཏོ ཟ ནེ དུ ཏུམ སེ ཏོ ཤ ཉིམ དོ ཅི ཏུམ ཏུ ཤེ ཏེ ཅི ཏོ ཏེ ཏུ
0: མ ཤི རང ད ལེ ཁར ཅེ ནེ སེན ཁེ ཤུ དུ ཡི ནེ ཚ ཨོ ཚ སེ ཏོ བ ཡ ཚ ཨོ སེ བེ
1: མི ཤི ད ག ཤོ གེ པི བི ཉེ ཏུ ཅི ན ཁེ 님도 통기 제장 안티데 좋습니다.
0: 디트 냠주제 유베 강베나 통제지 미니게 동자지 기지 선장기 님을 차별워라 可乐 정우지르 지부니주 가로게 지부지 관시다
1: 이게 되다 이게 좀 가시도 도시 마라인 수수고 레미니 디 통제 좀 제기입니다

0: tonyom nedun ta denbe nedun denja nedun so burdun yoba tera la ze sarba ta ma la sarbe tenyong ting sabu dang gu gu yo je ta me tun zam te ta me ba su ju ti ngan zui ji chan ne sar da lo su kyo gung gi la ze ta gyar ju nu gung gi la ze ti xin nu so ta qing nu so jen ju la ze ga ju tu zang ngan zui qi mi shu chui zen nyung nyung ji ta gyar ju nu gung pun qin 디신 뉴소 디체 신다라 텐제 로쇼 제공 된장아 코주 도주 대교 제 도주시
1: 뉴공 코주레 게린 차지타 뉴공 중주타 태뉴초수 초교 제교로 군디 동화제 중주 로쇼 라제 나웨 원튼타 뒤세 나웨 르기 나웨 대자 댐부시고 대태 개급기 초요네 부지 제비 페유 시주 보친 되네 좀르탄 길레 중주 로쇼 피게 나슈교레 지든 제유
0: 마웅기 꾸지 지단티 초 카세 유베 당부티 갸르주 뉴공 근제 치 고민티리 갸르주 뉴공기 퉁궁 하잔 쳔부지라 송류장 쳔부지 이니 테르벤조르 신기 네드 응어시 유베 마네 토보탄 뒤제모 티신 테터린 쓰구이라 디조르 시기 유장 뢰기른 신기 네드 응어웨 부르드 유고시 제장 네드 디게 나주 지수 전이 토 타주 치고 유시 니버티 교르종 유교 근제 치 고민티리 당도 텐용부탄 당장초소 초교 지교들이 도수 세준초탄 제료용외 최전 배주 체제 다대라 제닝배 첩체고지 팀이 미수 최전탄 랑바르 최전기 년내 초교 제국지 대용지전 신기 최전라 초교 제국지 대이나 노동제기 민생마 제바라 고고 유배 투 남사 롱누 고든 제도 바탄 고고 미드 배주 매너지고지 소바티 갸르주 뉴공기 도장 하장 체보 유베 내주워 록쇼 말라 대자타 대병아 코주 체베 내려지 대태 나조르 대니 정신기 로공 뒤체 차성치 구고지 베나 출로타 뉴소도 보지 대조 창마라 라제 사르바 카지 폐계 당구 요지 탄주라 갸르주 뉴공기 조 체베 초두 서브리 록쇼 교공지 차주고지 대이나 나주 미세지
1: 중추 로쇼 티 중국 피게 탄 저와 유라 콜라시비 남데 군도 탄 기지 냠레는 양 개간 친부 유 저는 내 돈이 석지 로저 냠제 개초 남데 군도 기 초진 토 중추 로쇼 티 마원 겐체 냠제 시비 렘티 좀 원수 용 자 체부 티 중추 로쇼 기 마원 겐체 미체 원교 토규르 니체 체 유코된 토규리 타니 미체 원교 시구나 누쿠니 탑조 임바타 로쇼니 조쇼 망부지 유리기마탑

0: 출로 니순키 군시
1: 여드 졸리바타 차자르 망웨 티드윈키 니순 여부지교 캔강 시도치 차자르 법드 고탕 기군 기능이 서주 캉베나 미주 응고 체괴 캉베나 초주비이나 뉴르트고 로군 강이 람세 치딘 체괴 촘람기 로슈 지괴라 도난 체괴바타 게디 로군 마르사 유나 체토 양다 린서르 치니 로슈 디가라 니신 슈고베 교주나 민주와타 서제라 리미 쳔고 유베 교추 미키스 차자르고 랑고르동드 목전 바로다 대부로 균이 년장라 뜻이 체리 계조망고 유사를 조동이 졸로 튼거 뒤돌라 서법 토지 계좌 구일라 체딘 제고다 주 예윤 주모도 치 뒤도도 지지 구라 타바리 견니 로벽 능구 치발레 몽주기 최남 주미종
2: 정말 이게 디링기 남든 상을 조지에서 남아 이게 내 모두이제 안 줄이 생긴 남든 하 신도 유이나 기랑게 라도 타바기 토토 변종 농진님 제리 보기 조리 팅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방 윤시베 APP 디플린 난데 시조지 초리진디기

0: 陕西省亲登西古色错别陪土西信那我马西熊云南行王军政塔赵一德以松县那我塔刚此点熊云了撇别过了西子闯开接的局给冲嘎归严辣局给年多不给给日瑞给内催出若给扩大切别过了给冲给内催归地色气素当云就归熊不没把云土月天忙错了出一斤别过了给冲给日瑞内催你是若给不来吞别别你前提他呢你东流南这边唐浪不脆简直差度空年若给不来了车行给别过了严金海以将迷茫推错与内温天康当作当作用来推国的促进器创作作用那位过了
1: 什么人给公干啥
2: 公干啥
1: 第二批给送个去了听给你听的平均生育业者是吧各所学
2: 提醒你平均别次你去出他今的股别次等日子到我这下面的时间两天那么细了呢
3: 你去三星行经登西古作错别拍到四十多年行政年给拍到三星以来团熊梅村的错别他让用将东域给书记王军正给村的作用那我马赛松县那我他三星行域给书记赵义德以松县那我这让用将东域给书记选拔让用将给主席甘木次点他三星行域给书记选拔行山平起卡索索四归你给边角他几座偏界东区我这那我这王军政去让用将登位塔四兄弟测序呢三西行情登西古则错别陪读四十难玩陪伴各是虚不塔三西行情去屯于人不难陪给列屯了亚洲难玩托起起虚难玩是况且三西年三级四级四军点别那些音别陆剧屯这么看呢几个给边角塔几座偏界东角列给开进陪伴你为了呢三西行情去基业书记习近平去高贵客经去广东老大团于丁色前边恰恰看了从这三个托于把他三西以边角塔几座批界铁从这三个托班按照嘎座塔波波七波一个度陪你摊在米地亏喜迎你都你是这样的旅到我给班基业书记习近平去中央古色错别你提提让用将五年龙主角科玩点地虚伪七号修不他让用将邓玉堂师兄去列屯你是什么马赛松懈开机当年中亏路给停着间做准确有了命的陪给列屯了跟着三八堂规矩三八当年按照列屯卡也不主角顿具体卡叫三顿堂习近是扩顿当月听给平均第一查业狂别给推三所列表陪给陪给亚特尼陆屯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给革命物质南瓦的全国食堂基业书记习近平给陪给列屯国了南为高贵客金堂推了三边党给陪用在去年天葬点不习近平抗力文娱吧堂基座人路冷路给开发人心堂每个金山前面处于抗力文娱了三西区别陪给新金堂创建了给用密码借给修起改表南瓦堂卡车的面积送不及王军政去基业书记习近平去松懈客经去广屯罗庄堂六大丁色七八堂推了三边党给培养自主团结丁色七年立即团八堂念了丁色立笔年过节前的查给堂丁令给每个堂长组军七个堂基座军用课本书兄弟同色七年那团进出军控堂立给七军十套基座军用麻辣堂军用女伯停热间给出在狂多当地基座军用西屯电力用我七个人陆剧团结前面特具老大丁色前头团内给新堂现在三对七个所一天修改套边角比他狂别用够了滚地动个人盲嘴口供给娘们丁色八年盲嘴立剧团给林修清前头米利卡给盲嘴给狗剧团配给给重振娘们前头把他同南团金南团的动个人卡地若干起秀切入当头巨能间给新点别玩比利塔子女中的这题米利卡玩比利塔中娘们这届切入滚地当年中华米利集团错过组军起入滚地动个人让用将等于给配角列起新点板透过了前年宽作了列屯堂作为库留三国系军的吕姓尼个内托巴堂自我什么将是与不前年基座人路停着间给平均三把组军人修改了吞金就这个银鞋送不着赵义德以三西行为他新秦四兄弟测序呢陪让用将给屯于人为难三西偏给东角加表他三西以偏角列起新点板透过了十七难玩托起起许难玩这况且陪给当堂给个给特具既用去内部客厅送一把他陪席为金州当年龙的顶住汉南南斯拉沃都与我的比军队穷于 라바르투 당기 속진 접계바 초춘 루튼 시진핑키 속신당외 당 중앙기 규르미 우치고 벼랑교조 등위타 시슌키 미리카기 레지망조 튠디니디 체네 까지에 비준타 베부훌린 체베 자샤카 초용 야튠타 루규릉신기 춤제 토교 군디 당규 타팅 강중 사토르 용급 시진핑기 뒤럽살베 중국 캐주 댐베 지조 링루기 광배 랑링키 랍친 뚜슈타 중국 캐주 댐베 지조 링루 럼루기 캐바 정신 챔보 뇽저 스무충라 提醒 사토르 링내기 낭뒤 띵 서버타 미리 튠디키 자와 댐보 촉바 뇽저 스무충와타 지조 링루 팅럽진키 편조 살베 믹세 워차타 게도 챔모량 뇽저 스무충 안치 폐기 댐링타 폐게 겐캄 탄점 도지지기 퇴진실을 슈게베 냠뇽타 쳐텁 상벌 롭준 슈네 총내 티웨 토와타 쳐텁 티웨 토취비 지켜 수지 시진핑 산시토 60러 배급 나외 송셰타 가구이 계진 락달 퇴규 띵섭 체네 띵띵아타 랑청아 슈게아괴바 시소기 랑자 계진 락달 퇴규 체토 중크 루기 팅럽진 주군 체베 산시이 레젠 사바 좀교 베준 체규 인시 송부지 赵以德也 폐결체내 로숨줄하나 신중니와 로숨직도지외 저와什么对别 카데로결列툰키 춤제상부对别마세 비리냠레딩섭체유 경람살베토 안주 너리서구일 카데로결체배 첩시기 겐제착도쿨네 내래개비 폐결타 마라규디 폐결 퇴유진부 폐결제 체교균흉체디 미리카와 펜수 조원타 비리냠디제체부타

0: 찾아봐. 그럼 민비,
1: 그럼 민비, 가세서 와. 그래서 알았어, 고비. 니 나를 시키는 지체, 린지 유골 뷰는 보지 없어, 그럼.
0: 그래, 범죄를 뺨소지. 그래, 쉽지 있어, 부두야. 더 높이 야단지. 그래, 루지 심지게 가부디 대체니. 그래, 대체니, 여름이야.
1: 니 루지 심지게 뭐라 가부신 유유. 다시 한 미치를 가봐, 미치 가부유 스켈리 저거, 그래. 그래, 그래, 밀을 건 유유야. 소위소, 그래, 스도산 싱유유. 계속 그래, 범니 매비나. 난 고통 다 심하지. 야!
0: 계속
2: 쉐링운의 롱장시 산지 큐레스나실 때지
0: 큐라락부 깨지 나줄 락부 쪽부 차로샤

0: 지기블로라. 장매 죄송하나 계란 구우셔.
1: 왜호? 턴다카지. 네 덤지 카츠제니. 제모토야 하리이나. 지유시르 주정알리. 개체미 센타 수요랴. 나모라기 니니 쉐미디.
0: 에, 러친시즈바. 장모디 제시. 지기블로라. 기나게 콘서 카프티자 고추나. 콘즈 시달 되기 되기시. 카프티잔 다그시.
1: 좋다.
0: 대단.

0: 지망아 범식기 위에는 라는 시지 차야시 와유 되다 비를 쓸부시 차수 문에게 자시 환초랑 지제베 지르 나심제 큐르미도 이내 로마대야 지디 니에게 지지부지 라르지 제자 자기 아르디 힘부터 꽤
1: 난다 먹어
0: 지마 돈도 랑징과 쉬제 오유 시유도는 랑게 샴주 쉬쇼 무요 파카디 자우시
1: 레스
0: 디샤 좀 집리라 당원에 쉬어하려고 이 인다 쉬게시
1: 쉬게

0: 你若忘了看上去忙着的一切，我出去就忙落了。多是你何伟达正气的，我再不说了。
1: 지게 반란 이제 호마르니
2: 지게 반란 오늘 인지 알시야 오늘 라다가 남사지 밖에 없어.

0: kaisi namcha de lektuk thobi na nge ting ngu lemi chi feeling yor chu de du
1: shu wi sung ye
0: ta shi
1: nang da yu ma shi
0: ya chu lus nge xin su
1: feeling ge tian zhe ru yu namcha ka shi yu mi na tu dor xin yu
0: lus ji ge lo la ji ge fu la ge qian pa shi bie da su ge
1: 콘던도 가르셔야 이나 가르셔지 이나 자게 녀접제 연식교다
0: 라
1: 수다마다 수바오 이메디 타마디 텐저 주위 남장게 라주 토시

0: 지이 랑 어때제 지게 발라고 가매 나서 깨브리 상비셜 찾아드샤
1: 다리기란소 뉴슈도스여시 기브시 잼자주고 말다 뒤쯤듬지절라 조준일고 역시 독십십자시 출레베지라 조준이기 니에슈디게 공시 레미상마이드로 조금 세우시 나주 샹글레게 명시디 겐주 독시대 두었다
0: 시스
2: 베스

0: 야쇼.
1: 지기블로라.
0: 갈채소.
1: 기라게가 주석바 지기 리미티 시야디. 지기풀하게 메소샤. 고게 기라라 가미디 슈야송기.
0: 슈다.
1: 징압기르다.
0: 계속 텐저 주요 남자다 라비나. 동주니시. 미디 미캬 미에든 저크제이나.
1: 장고슈는 니에데네 시계 속부디 나주 중고 대대 사부 이기마시.
0: 란친즈가 간교 좀 집디게라 무슨 뜻도 없이.
1: 레스.
2: 디링 걸레 가지고 해.
3: 레스라도 두제 마다 조치기 조리스타 걸레게 나샤 마란타다 메세제 니가 나 니데샤 도스네 마란타가 주게이
2: 샤게 마샤라 생이 소 레스나 니 황부 디우스라 샤스 고자치라
3: 로디치 나 소그낭 다메 테리이나 니에슈스디 야고스티기이
2: 아지 나다치다 장공의 판수처 니슈시 통화 맵신비나 내 삼제슈 마르베아
3: Kuti ranang si di de yor be limi khuda che leg si di rangge gang ko che
1: ran lu kuti der de de chu di yu gu ti go yar da
4: yong a che ne ran da che o ya ne ku ji si ji gam do ga mi na wo cha je tom zha da cha ri xia rang ge limi ti je kla sa mu tu je ni gong ming de ge
1: ji xia da le xi xi ran sum sum min da

0: 사가시
1: 라캬간 자야디 레냐야 가부도 제자녀 타완기 미미 곽페칸기 캬간 자야디 키요미
0: 캬간 와 자야디 디무 중요 베사 송고시 마라니 탄도부도 미미 곽페칸부도 중요 메바 이내 음치마도 점블링기 캬간 와 자야유제 비디갈 저이
1: 알레고아

0: 진짜 죽었어. 된다 죽었어.
1: 아, 진짜 죽었어. 지게 발라 죽비비게 들으면 없이라도. 라제 최대 등회다 전에 덥지게 망지도. 나라니 원에 기념 축사라시야. 돈돌음 줄리스는 군수 구지지 전에 손자 국가 동부 등구 유자. 나로부터 쉬 손자 내주게 말라비네 두상아 권내스다 바보도.
0: 진짜야.
1: 로종 랭게 특히 유구 당제 니엘엑세의 구급디 맵수지치기 더비아니 지게 발라가 차로 납시 제상을 아니게 지게 발라다 지유로 토질린 비슈도
0: 이내 지게 발라가 야주스를 모았으기라 튼다디 지유게 마심치스기도와
1: 야주를 모주야 흐리나
0: 디 지동섬유자시라 가로팔기 송심유자시다
1: 아래 다 오늘 지게 발라가 지유를 뉴슈마트야다 간수네 시에주고 마시 지유게 지게 발라를 샘제마용여다 시디링자슈는 성보시
0: 군용은 깔려라 시.
1: 샤슈다. 군이 뒤내 대 내주스 매베스로 쇼시. 내주말란도 오스리. 계속 내주를 하비이너. 배지 조직도 고르기 마시. 시월 군이 내주말랍쇼.
0: 제도사디. 편주 콕부체 삼세차들이 폭도 주부이네 편주 숨겨채우지 개체슈디 지도사디 칸에 세과야 요마리 샘나샤제 차주비야들이 지도사디 장두차 요마리 만주 이시무지체 토수채우지 만주 알렐로우지라 티웨야지교채우지 칸이스는 디사치부시 기스구

0: 도스터디 미도디게 제 후메프라 샤파 샤겐가란즈 남자디 띵스띵제 유베
1: 요거죠 예 리추다 저와 유베 제시모 후데비 나주 접종디 최된다 능주동의 셰비니 시엔다 망자쇼르 승비
0: 첸더비야 더비야 나라니게 칼레케브데 동세 신여마시
1: 디디고쇼 다른 아주 페일링게 텐데게라시역시
0: 지마 지율에 나라니 접수되 짓다르주나 시모도 나라니 사좀나 고규제디 수수노 주커바이메 싱그마르다
1: 디디낭담고 모란락삼낭다 미손자 장고장샤시역시
0: 에 자니 셰시 취즈수메 니 요제 고야샤메 접수나기 계제치메 정어지다 십제테라 장겐아 삼다로 셰추
1: 这不兄弟了，咖喱天天给不着，那么着的点点，让人有点气势。既然给送不起送，住不消。嘿嘿，男们着的，这边接了，眼瞅不要休息，公司拿做工，天天跟你个蹦蹦硬皮多呢，费力叫个硬。第一接了俺打子鱼，几乎接的硬，搞着这边呢，谈得不多，产业那边说话是开下去的么？兄，
0: 是这样不差几把没变么多，现在开给你们么多，一打一打。 모두 레그치도 자그마운 배폭도다 시든 주비야치도 나라니게 접수디 샤닥다 속인다
1: 레스 힌다

다와 싱아잠니 뿐나부 사바 기기 디니 유리 마송 와라 저주 티즈 장게 폐위에 초와 개고 초휴 대급수 로나 중체위에 저주 티 아마타 전대 매베 추시된 강다나야 나제기 지디엔 캄 진제 갸체시 조나 되네야 아메 방카니 남이야 심 차스디시

대야 접근하니 무슨 추위기 새 초점 체겐 제순기 체시시 대야 미나 추위도 통제 양비 총미 디다니 권조의 미나 난기 국교르기 최저더보로 교류해 숙시도 총외 접근하니 대명라 접근하니 처리 시에서싱 대니 다다 나준 튀급 이마타 접근하니 총으로 쇼바 차참부 매야 서로의 입기 술라니브로 떼네 신소 초비니바 할래 항상급 시대에

예게 제모로 첸주켄 조장센초야 닌사베 레구 배우소시 테 양세 튜베 데모로 띠니 동부 튜브 예즈로야 레라보로 규토기 조장센키 세리 뇨르 체우베 예제 신도타 로메 코도 예베 부신 칸이롱 창마 관주 세기 추주 조티시 강가 강대기 사마사단티 관저로 파 펩싱 쇠대 체외념 요르식 응어유해 왠야 조규 대외 덥기 관저니 고르기 쿠요 유제라 낭조 체부 체니 소 초겐기 닝글레 유기 유시 계시 쿠요라 균도 튀어 시체 저우 장생기 괴괴 천장 조규 딘제 코심강 최고의 배우의 손에 터주 티니 조장센라 투미도 왕후의 고소능견 종시시 대야 로딘리기 소자 최네 조장센기 류유낭 관하라 도주 소저 채토 도주 티다 라괴 주무 실메레 사퇴 채토기 파르다 쇠토 세마네토 펌피도 바따라 볼라 제다 양양야다 티니 병원토 조장센기 코베 상외 코준 티라 괴지 차 추부치기 我们讲你这个故事了呀诺子用户看一次呢每个人去周长生的东西没学题呢不了接到接不着的往期恰过车别总这些事情

로버르토 롱던 딘제 교비 자니 세자 퍼션티 레식 제제 되메도 교로 통맹 오체 튀티라 쿠이장스네 급지딤규 타제티 년람도 민비 신제시 도디 오체기 라다 추도제 타동 섭서 시시기 파당이 진식 쪽이에 나르스마타베 자니 세자 코니비 콩도 추고에 내만 부여

세제 롱토 초아게겐 지구치 인롱 세제 첨미르 도젠키 케차로 외치입레 미츠 이초 체체르 페이 대추대응의기 땜미르 젠티니 포리기 시엔라 옴수갸제키 라제잠시기 마제 탄도 론데 포조르키 쿠베 지슈더부야시 대외 옥소키 칸도 균도레 세제 첨예르 도젠키 포모예와 제투기 포리키 옥소티 세르도 지투 균도 조바타 모리키 옥소 칸도티 모제 시투 교와 조예 세제 첨예르 도젠키 초타 타니 세 신공토 되교로 가싱 테니 제르바 기베 차세 대시 꼭줄 진시 임에 원네 대 콘즈 레라보로 세리 땅에 심어 니톱네 제주로 코웨 뉴체 과된 제톱

세차라 제와 초다르 서비에 덥자기 체니 유튜 미츠 효과 매치미 참에 경에 탄자 장소 집토비 샘제총 왜냐 항상 그 바실라 로니베 지두수 효과 매치미 세제 첨예로 도진티 라리아 퀸데 퀸시 미츠 섬유리 대바실라 다리 코메 취수 가로나 学习学

최시른 용비 롱슈르 쿠토 터섭유와 더뷰 무버티 장도게 나제티 르립긴 워서 신년 무버티야 나초기 소자 망치위 통계 지표 왜냐 티니 人이 세제 세츠위 고급 상부시시 세제 믹소소로 믹시 송젠키 통소로 덴베 믹니베 랑소소 꾸주 체토베 마제 다동 펜준 슝테 체토 예제르 퍼디 人이 세제 큐주 니베 다다 세츠웨 간시 모부체와 타 듄네 포제체웨 人이 세제 소자신 송고초

세속이 고르균 파르메 코로 대야 중국의 혼업사회의 차고의 참아 교도 동부티 랑기 체유 정부티 조정시 지신 감치발레 대퇴년타 슈게니 人類列家 하고요 동부간부 예제로 덥차 너미나조 망부 念디니 통계양비 경시 토조지도 지기요 예제퇴부 리제티소니 니고르기 내추유체 권주 미워니 타르카라 속자 신순규 덥디야 강내식 중이요 타동 니가 토두 랑세 최주도 조도 원장대차기 신가베토 유인신부 장기 되내치바 묘무시 가인스나 로메 거비크 메바티 장소소 자외 미워기 니게 워토 마르진도 되마다 이렇게 게류 탱고니 대체기 믹세진시시 대야 중국으로 게류 탱고니 云南起撒脚卡的恰那托那的天芒星

진짜 숨번에 주배 바르니 겨류 탱그 기베 튀급시 겨류 탱고 휴종 니니베 장기창 동북간부 예딩도 수유바타 채소 서비스 대작야 내디니 튀급시

0: 老赵天天一直难受，依旧拿胸前的那么长的，从小退避，依旧拿修养的气度，问参给严肃结果。天地，老赵别走开，你打光明出去过探七二哥给不应别，偏村举国也不收。小水，
1: 这什么事情啊？
2: 变成了，
1: 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成了，变
0: 마탈레 앙주 능주 당국이 로도도 이네 라이제 야우당도베 마제 관풍 종주 로마신다 지르티니 용바다 신수웨
1: 레스 앙주 로브중데르 핀주 뜨도 제쇼
0: 제수디 제쇼시 머분 고변 듀라양 게우스음드 종바르가 셉시 나라리 시유 난다 요마시
1: 레스 괜찮아 키랑피베 쇼데 럽조서 직송다 콘스 대샤
0: 용아
1: 럽조서 알레 팁 쇼다
2: 용아
1: 추스는 라가 감조 시가비 콘게 지신이 수비비
2: 용아
0: 럽조서 예신기 단테 기란주 뒤주 자신보시 제상에 초매 시행매 두주게 긴주미 지줄 하르송고 유매다 두주마당 걸어 이수업 제고야 하르 유매 Kinzu Gelage, Mangu Suji, Sungo Sui Gishi. Tijing, Lobjo Ningbe Mingto De, Kiransta, Jinju Mijushi, Nakiranzu, Lotus Kudu, Lobjo Chelsi, Yine.

0: 장인 교부다 빌로 간다 가봐 요시 기란조 탄다 제게게 주니다 롭중 지사 다니 요시 나주 겹러 소스 정군아 롭중 시규르다 제자 수수 팁 제제데 등도 레르지기지기 롭중 채우시 배자샤나 파도디기기 골라골라골라스 응지 지치지우시 등도 니앙앙 알죠 머시부시 디가나 파갸다 루리마 짐거드 대회앙 알죠 디그메 니앙앙 알죠 마티구드 수수라샤 수수 셴주 제구유 딘데제 홈니 셴주 문주 대면도 이내 배모도 없이 클리클리 롭중 지당 텁시 제비 지디 니앙아데 활리 디네 레베나라 니앙아디 낭드 로니나 그 지문능시 양고 양고제 삼르다 소스 로니나라 지문능시제 마르교다비다 시네 글리글리제 마르교 티그도와 마세 지금이도 니에페디샤 좀제 가레스나 나주 롭중 지르 구부우주 제인 그 마리스 세셰치아이 롭조 상매 차긴 직부 마시 제자 나주 상매 소소 상매 롭중 지다지 니부고르다 잠시다 제마시
1: 러지
0: 롭중 사디 강에 제시브시 강에 메나 장제 튜시 마르바 상매 배주 후다 제매 주고 된데 일주 도우지
1: 어 야구
0: 아자자 지제나 제부야고 특부 마시 이내 일주 도야시도 배주 제매 유림디 아주 롬 상매 메지나기 그노 자치슈디르다 디링에 시에부디 셈쇼시 看到一人嘴别嘴前面说过满足海湾山跟蒙古北是我这了地位极客比人我是你每次这别嘴前苦苦可最有谁他的别嘴把钱呢可就几年一把咱们输给谁

0: 참 대지 랑가 원념 구비.
1: 저 전수이 니피스 레셔 대비 니스겸 용구베.
0: 레야오치 길마존 아.
2: 지 니
0: 아담시랑 하도. 제단 상매 후다 치슈.
2: 숨.
3: 지 니 숨.
2: 지 니 숨.
3: 지 니 숨.
4: 계속 아.
3: 지 니 숨.
4: 야. 계속 써 아.
0: 어, 시부스도. 저 전수이. 두수 튼튼 된 자나라. 체시다 랑가 서 서르베 아. 예수스 전화를 경험을 터이규 켈리 탐시 샤위
5: 알레 용아
0: 겐스도가 니엘 뛰어
5: 용아
0: 됐다 인제
5: 오
0: 샤게 니샤 레 후다 치기 마세 장매 쓰브 치기도 와 니에 장라 레 퇴바스 구고 섬추 오윤 랭가라 마 저총 쥐 두리 쉬엔 바 오윤 저 시디 유
5: 저 전쇠 니에 디
0: 샤 총 쥐 레 집 치에너 미 갸 짜 먹구 샤 때 디르다
5: 니에 헌도 체초 거비 뒤 니에 레 치랑 뛰어 Tari yi na nye baba gada chiyo ri.
6: Da tu tu chabari xa, tiri nga zhu ngzi gyarcho zidam daga xe yin da. Tengdo ma ximdi zidu na nga da danyu chida daga xe, chichu mudu yu geyi yin da. Lopcho so, nga zhu kwanfan chongsu ne tokyo na shu nye khatsu yo xe.
7: Nga yo xe.
6: Nga zhu nga buti geyi ne, su jie le ne yunga xe, shu gyo.
7: Shu gyo. Shu gyo.
0: Oya, Tashi.
4: Chu Dexiao.
8: Ya.
0: Kira zu dian jia le jin su qi bei tuo ne. Jia xia yao shi tuo.

0: 민정서, 드디어 덤디시라. 모두 쇼기와 게스트 젤미지가 퇴마도 도시 상무 쇼기와.
1: 디디 불람 되서 그랬어.
2: 다그리 조진 전술 다 혼자 소빙도 치기.

0: 지저
1: 흥수이
0: 씨 엄마 키스 요네가 럽세마 잡시 더쉬 너니 럽체스 툼 좋아 제가 중시 퇴비샤샤 다리 로요네 나 럽세마 잡시 도도 주저란시 되게 좋아 싶지 요르바 리샤모 요네 럽스 쳐오르바 다 리샤 데라마 돼 부르샤가 쇼다 쇼
1: 다랑지 씨
0: 나한테 진짜 스타일 할 거야. 또 오늘 나 핸섬 지주시 쓰이베.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제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먼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조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류규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세다 지샤 사고 사업으로 봐. 랑가 나 쉬었다. 오허러 삼시 신의 임바면 봐.
1: 랑가 삼시 전에 봐. 니에 셔야 개 대마송. 다저랑 육샤고.
0: 워리 유신. 디리 니 요제. 전도랑 담사 셔야유.
1: 가제.
0: 등기 견천라게 냐 세게 공동부담배 내튼데 탁취투너 추나 튼세 잡아다 냠니 제출 송기.
1: 문에 집에.
0: 어, 담사 주동아.
1: 인가칭.
0: 등도 스님 아버님 능이 소지기냐 스승 봐 주니. 라님도 주게.
1: 주기.
2: 스님 주다님 알다. 라심은 누구에?
1: 대시야 가려야제.
0: 야, 딩아 주다. 등도 잘러 담산 신다 시아유. 니엘미 좀다. 오야, 미단 지바. 제가 상유매 닥치시다.
1: 장애 초립에. 흥水. 단녀 가르시고 메시면서. 장애 상하이 타간 초립에 마체. 니 아메 롱디에 초립샤. 나
0: 가르시고 메 마시미너 가게시오 마리. 니 응아스네 루사. 잔섬유레 데르주고 섬치. 나랑가 로저바.
2: 예예예예. 나나와등 말바.
0: 단대 뒤로 잔대 랑제 대과 요마르다.
2: 용아. 예수.
1: 잔니.
0: 오호. 주치지샤 제용아.
3: 하고소.
4: 주치천라. 안지 충디. 万里催托也给着去呗你就得做三对一呗年对月没了
3: 给他送的没了是的给他养个没他个事啊苏西成了没了给万里催娘子们要过送子要的娘子们这次来了出现这次来了

0: 레스.
1: 오야.
0: 오야.
1: 인다. 너 되게 있네. 계속 한 님치 아.
0: 야 시디게. 나도 이제 전에 내 칼에 시작해 줄 신비. 너 부르다. 클린다 클린.
1: 클린다. 클린다. 아, 칼에 계시소. 당신 계시소.
0: 락제브 하이메이. 샤르 우다스므누아. 나 중두 초세 쇠부 생각하지 말래 레라.
1: 니도 이제 요울 배.
0: 미망 부치 합도 예구두. 요모 치미 너. 훈사 도마르브.
1: 샤 중두 칼에 시라이케 없자.
0: 몰라게 급티디 주디엘 뉴무스담 몰라게 뉴무티 도무다가 야세 참무 초코요 동림신 차와르제 심케브시 다요르송비
1: 급티디 추시 망구시라 요리 참망 안 주디에 요제 출럽도 쓰지 하다가 냐디게
0: 몰라게 녜 툴리디 준다디 냐브르송비 땡깅에 초 도무인데 핀도민도 단단 냐뉴르친자 농도 고데규리 팅웨이나 바바다 냐바조 초르트니 냐세스가 두두 초상마 남에마도 로토 마리사 초신 졸레다가 나다 냐종김니 텐즈 주강 첨제 냐로야 합도기쁘시
1: 냐로드 당대시라 유자 켄겔로제 로르베
0: 제 냐세로드 인지 켄겔로 군주토제 샤오리 냐루 차베제라 람사치 나마라콜라 총데르 립쇼리 테마체 냐디게 쇠도라 총토비나 소세 쇠브라비쿠지 상게 신규베 드링 안주 침베 랑가디 땡용아 소세 쇠브 승과도디 랑가타라시
1: 상게 디제시에자 안주 탄데 냐세 소자치아디 균인데베 튼다시리샤 승비 계시 디디 쭉 준비나. 냐부소 남제 겨에 견고라. 초세 승과 종마시.
0: 제자.
2: 하. 디스타메 깁 제마지. 클라사쇼.
3: 칼라에.
2: 어.
3: 글쎄. 초생가라. 칼라스타 사이 요르 삼삼마초. 샹게 디크네 되요 봐.
2: 나래 고여비. 디리치주 샤다 냠먹고 숨자 티게 샤샤네 촐라르샤 최자니에 처색 제도 괴비
3: 침이 심부시 도와 요셰
2: 아
3: 팀나르 냐 세기 베제더 뷰 제제 코브이너 롱데 심부시 조브시 니에 챔딘 제 제미도 탄데 튜데 잔은 신기 장무딘 제 스토브디 니에 소남라르샤
2: 아 지다 또게 카고다 클라서

0: sangsi chowta, ganjie xia yo mari.
1: Di huang rangge nga chile ci xie chu, karsa de. Gong gong zhong tu sei ba.
0: Oh, gong zhong tu
1: sei.
0: Ma ran zui ni zhu gong zhong tu sei to sei yo ri. Pie ji ge ji gu ji yan qie yo da.
1: Ya qiu gu qiu.
0: Di xin ji ge pa ji ga.
1: Mi ge ge mu bi yo de, ma zhe suo bi ra wa la sei le cha jin nian bu du. Ge bi de yi tu she le qin ni, qie ju meng ge ri xu xi ge gu ri. Jie zang xin ji ge bu yu.
0: Di chuo yang mei cheng xi ba. Cheng xi xian da de ge.
2: 小姐才好久了。啊，木兰俺就城西村里去年的。
1: 阿嘞，还没，让谢大姐呢，小姐了城西忙过有的吧？
2: 木兰去哪带呀？木兰。
1: 用啊。好些，小姐花心思。
2: 你过去一次。
1: 你过去一遍。开始哪带没多个？哪次还是多？
2: 真不特别难跑下，跑子差没多少个。
1: 前头木兰给俺老师嘛下海嘞啊。
2: 公学一个老杨摘下。
1: 老曹，老，弟弟那送，家刚皮给让给进去啊。呀，
3: 弟弟，
1: 弟妹让给你去。让米去给拉起你来呀，要去。哎，顶我那是为了。陈大爹，俺出个电话要的。我呀，来个要接去啊。来，来，来，来，来，来。小姚，让来个退税了，贴不咱们这卡的等于啊。
3: 老曹，米就拉起你这样，用在海里呢。
4: 你让谁接去？让给那个要钱的，交给我这去。
3: 我呢？
4: 看点事你的，走，还没。嘿嘿嘿嘿嘿，呀，拿了把钱就。
1: 给俺个俺三零七年新大西单的车吧，
4: 厂长来了，给你几来了，没怎么来那日子有些，
1: 他的来个多，也来个几年花有嘞，都是有啥子用过嘛着吧？
4: 开塞那的，小些是要的，你我学什么多，来个那腿没吧？没新大单位呢，没让来个用对，你很这些不是？
1: 你的小些估计的那用过嘛着吧？给俺俺送的来个手续嘞？
4: 啊，他这下这下了，俺也认得说不得罪，过那我送的。
3: 给俺给开塞那节，特别是新大单呢。
5: 用啊，现在大娃姐妹终于得，给俺给开塞那啊。
3: 这这这嘛呢？俺那你最多要五十拿走。
5: 走，俺让中午那年是送你一百，你也得呢。今大早子买呢，来个吃烤火腰的。
3: 俺让最近大姐已经操了，天天修嘛是呗。伢孙说要得罪，你们看现在就这着要些，真不得给给孙子成些代笔呢，看见也好多。
5: 俺就说别让喂，听俺说不得出来，是咋个样子多？
6: 老曹，看你讲些的，你瞧阿月，是不是这城西的路线个都差高了吧？上天这是哪个东北用兵呢，差不多多呗。
5: 他嘞，既然我不晓得，姐妈，俺那组今早去吃不得，雷横水给，既然了还最真呢，俺就得不送退不摘下。嘿嘿嘿嘿嘿，
6: 你爹呢？既然你俺们这里的小没多。 俺俩做伢些事的，路不讨叫钱叫什么？退退退退退这那了，俺们这瞧嘛是。马三，干操了个那组长，我请个是啦，六天吃个叫是。雷横水个马三公了，伢孙的，孙菜，马不马的送个多。前场他们城西的开车修的生病，是吧？干操了。
1: 阿妈。
7: 哦，罗永别。
1: 哦。
7: 卡去，读书也不也，阿姐啦，是，特地卡去呗。路上的马里头，新的马里，咱俩忙的这女样子。哈，我你拉姐也羡慕着的。用啊，不离阿些的，要学习。阿妈，对的。
8: 对，
7: 你俺这的学啊。阿妈，同志们，你年牛逼，天天年啥都啊。
8: 的，错你日吧。
7: 阿西，第几单给送你嘛的？伢谁人？生怕不是不叫人？
8: 阿嘞，人下，谁出不走人去？我那人养到可不是的吧？
7: 我是，
8: 天天伢看他手机，伢是马扎要个手，给他吵死呀！
7: 有啊，就是。
8: 伢阿来过的，天天看他日天天，天大学不着，给这些马些皮呢，俺伢生命的。
1: 아세 아마 돈도 고쳐야 무슨 왜 또다 냐니 면도 왜
0: 냐니 쓰나
1: 하 니에 살아봐 나다 유에시에 주도 체사 찬스 깊지 유
0: 对你心里面的下送啊哦呀呀呀有些让爹对的啦呀对是让爹啊让唐然对啊他的你先看了你也是我啊这样啊怎么这对些让爹啊你要怎么说起啊用啊你也说话用唐然对啊爹爹是怎么切不切出路接动啊阿妈你的
1: 你也容不下我啊呀爹我呀阿妈我追的老不像马这啊是呀哈但这下你也看了女人的来个瞧马这一些马这一些原先俺最难了那么样子我搞不起来都
0: 키라니 찬스김니 인사드 코프다가 안 가다 쳐제 니메디 고제 균른 고친스 제데 니메디 오네 셔드 양아 셈날 가베둘라 남자일랑기 만할 셈제도
1: 아마 다시 엄마제 유엔생기 수고하고 매사 보기모 토치 나즈 레상기 슌지치니 맵셔리 성보르바
0: 衡水其实让什么大姐参与呢你把他月仙给你给我的今晚月仙俺最难那么累比呢你也碰不出住的开门今晚让都不可随托那着给不给那着看到月仙要么切别说你让他把等你阿妈落地不起我是舍利给人气可怜来家子也得这
1: 你阿们让了什么那给些协议？我来衡水没事的，临月先配备，帮我们先打了什么些小牛没？阿们让个听肯这些吧。昨晚赛的你们这这些给我了吧？听我昨晚叫不有那读书图样的，就不在看了。第二个人是身边拿了，我们先不到昨晚要去，给土边一起有啥事？他那个人说我要的了。 초아이네 야르야 주비 제사 야게 초르 삼도아 직체나 균도 주조이추
0: 냐사도
1: 자십 쉬운 거다
2: 흥쉐 등기 탑자나르 장게 아자라 콩어르 개슈베
1: 아 셰메 개셰메
2: 징기 마지 랑게 아자 라콩 가르시 바 가시다.
1: 뭐네 계셰메. 삼다이 망차브리.
2: 레헌쉐. 예란 규유. 마자니기.
1: 계셰. 장원의 뱀이 주가 잘샤. 가리네 산토음도. 네 아메 너니 심제 도스도. 이네 단단당다 쇼무소.
2: 흥쉐.
1: 你这些阿弟，现在你团大事，也没能个让你三不了五十等个。月仙，你先把女啊，我来横竖个让那妈孙女白说过，你拉了没事去研究嘞，先算，没看了下面呢，你就是新妈的。可是你真这些钱没投币呢，破窍着呗。听下面的信，同我托，你是看见了你那我全等没，你那我当时的。 나란히 님도 대제 펜스기압교 체니 메스게야디 대제 주는 거 갑시다 용봐
2: 이내 맛이 이내라 시기
1: 다 지샤 시옥 맛이 가다 나 유배 쇼고 윤캄 정보촌에 시옥 맛다

0: 오호, 네 마구들 이제 내일 같이 거래.
1: 상 같이 대봐. 내 술 하셔.
0: 아, 같이 해도.
1: 여수도다. 예체요.
0: 진짜 근데 제비.
2: 네 탄다 냐 신교다. 술 딱 제 제비. 배지 냐 징기 내셔.
0: 가리 나서.
2: 네 징기 나서.
0: 네 징기 나서.
2: 지단 전에 루센 내려셔.
0: 하부도 디디 말베.
2: 코리 루센 소비 야우 체무도나. 지수네 하고 마셔. 네 땡기 제 세통 마서.
0: 지는 근데 수 줘래.
2: 민아. 면주 시작. 택시 약해 요 마지. 야면은 개 뉴라 량 같이 치네.
3: 잔데 아데 디게 냐세기 레베나기 또 쩌르다 잔데다 또 첨부터 그스 텐데 냐디 첨부 가쯔메시
1: 들라
3: 어 제다 닝제 부스도 와 안즈 충드네 디마 덴제 샤케브리
1: 닝제 부스도
3: 데다 더스다 그리 니메 월데다 왜 쉽지 게브리 닝제 부스도 와 俺这婆没得罪，地干了一股是的，过不久给了大姐，贵年轻人。
4: 我嘞我嘞我嘞，我这看哪说，你这个人没心不切，说别找我了，心不需要听这。厂长来了，这个这些不是？
0: 厂长阳了，你这个哪啥？当过参加。你对我的面还没给你今天的事给那次是跑下次
4: 钱的钱都不贵了今天最高是特别大难我的
5: 厂长杨了从丢干了今天给安堂伯牙想起雷恒水给你找我的娘谁说了我跟他送啊大堂的等着车上今天搞不起不穷一个
4: 搞不要的事我搞的可弱是给你找我的娘谁说没退下地啊你也连不是呗马赛给他最低空了说头把保守洗洗送还是不是啊
5: 这大送不过等到俺走起送过去给他给你让我给老年说不起来说头名度俺说听不清方法还是要的
0: 大吉祥哦呵
4: 老去去下地卡不最给我的独龙店也不都行吗是就当我们都用过的俺最给他给他给了别啊他个什么

0: 잠체는 많이 나. 좁지 그리. 저 전세. 신나로 올리죠. 가르쳐서. 야, 되다. 시샴촌도 소가 침바. 내주 할라고지. 오유 살가 단도 총수나로 고글고 시겠어. 가르쳐도. 유고사비나 채우리 슬럽샤. 단도 총수나 미카지게 사지 샴무 미디서 보마다는 윤보 망아삼니.
1: 미망체그셈나로 요구이 테도와 학바토 라바토 카시 라바토 라이하즈크 카스카르 쇼가 제기사 니에첸 텐다디 레랍시 레민도 조즈 조리 마트에시 키시아유 조즈 조리 마트에시 키시아유 교스 마트에시 조리 마트에시 조리 마트에시 키시아유 조리 마트에시 키시아유
2: 예미 잡다.
3: 조리.
2: 라하스. 예주 야카르도.
4: 라하스. 레그스타 구지시에서 생기베 카르도.
3: 나고다 니니에유. 돈르스타 졸로메다.
4: 샤디에 지금에 피게 지금에스. 연이 갈싱에 봐.
3: 조리. 나 라하스 커커도 드리. 드리 기셉시에다. 니에사디 리샴고 진다 왕라 바마다기.
4: 라하스 상뉴 아. 장르사 나서 총수 올리네 보마린 사르슬라 나서 팔라 로니 켄게 오르다 디데신 켄게네 게브시
3: 지다 왕라게 켄게네 게베 무이디 콘게체 없음기
4: 총수 올리네 총보다 코드 먹뉴 제딩게 제사없이 계속 계속 나서 신도 더 못 줍시 달려 랭게 못 줍이너 겐디 장게 케투브드게

0: 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기 좀 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지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마니난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트코로 충무 샹샹두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pen toya mindu, nebu toya mindu, gigogu gade zhub toya mindu. Zhuxi Xi Jinping nambe ane zhub tun de yale dangne shu toya mindu. Jaisan nye nipu dingun zi gara shu sun, penchungu naga shimju di rikbe shunglu jile zi jay. Ane gara gogdo, kagane shuwini shuwe tishi isi jay jay. Ji kyabgong yonggo tohne, ane chan gogdo, kwe malata chan gogdo.
1: 犀利的热浪比你的错罗这个年过比你的虚弱偏向犀利这里来在大地北雄路及麻辣仓外国内年了新竹区区里偏向你忙北面积来对皮亚东的卡着银巴的民警男女主力电价电巴塔方式还见用心中用过托的年纪团里三倍七个呢三对金额塔 넘시 상암소 마라창외 직전기 힘주 내던
0: 경외 생각 토네 딱제 난고도 그 경외 지르바 로도 지르바 디토를 딱제 난고도 변 이천 쉐세라 펜즈 생물 쉐세라 다지 시제 사부도서 네바도 세시 토병 안에 세시 덴병 안에 안에 자 비 안에 배주 당고도 니에디 가래서서는 넘시 리베토네 신뢰 넘시 리베토네 딱제치고도 빼나 차샤네 데르게스 넘시 푸교 하장 쳔보리 골레 용 골르 시부 다 죄제 토르토 죽여레 죄제 토르 치베 나로레야 벤조디다 믹세진 차 데듀 아니 넘시 견도레 데네 넘시 케발레 데네 아니 네레 딱제치고도 금제 가라스 넘시 원상 몰래 내 대수 제도는 그 법 터부 체가 요래 주의야 부 체가 요래 넘시 다다 마대는 로도 세의 키가 요래 로도가 제부 민투고 요 말해 로도가 제부 야부 다 투고 요 말해 제상 넘시를 부 시행고도 시행이 망부 고도 되네 상감을 부 시행고도 빼네 내의 주 내의 지게 밀 편대야 주의 돈도고 자외 자외 신경은 내 주사에는 내 주태인고 제산 세시 케바 세시 오 사란데 싱스란게 케주게 아니 내가 법다 줄 좋아요. 제사 상합을 보신 것도. 디야 뿌다 보신 것도. 팀하체베 아니 내가 배조지 보신 것도. 마음에 내디 리베션을 돌쳐 거래. 리베션을 디야 아니 말아 하장 창어다. 세시 토벽을 롭존치 대한 롭존 슈스데 가레스스 더르케스 점블린리야 아니 지게 네트스 쩨쩨디 여러고 계급 덥친도 소리 인지롱바 프랑스롱바 저먼롱부도 소리 네 하장게 세시 토부덕 부여리 네 망부여리 법세 토부여리 뿌게다 부여리 딘데 체부여리 제사 아니 마음베 텔리아 내가 심지어 리베이션으로 제일 적어도 대한 서구의 개주 대비 리베이션으로 제일 적어도 개주 대비 사도 신조를 피겠다야 돼 세상 대할래 리베이션으로 딱 제일 되면 용구여 말해 지가오를 시제 시행구를 체리 경외 체가 넘시를 보 망보지 태네 딱 제제제 곡구이네 리주비오나 아니 내가 심지어 야구 치고 세상에 대해 비교시고요 지기 나타부지를 차샤서는 다시지 탭자치 유순 야사지 투드치 딘데지게 다다리데 담셔스 베제 내 심주지 그르스 바 디 롱부 대야랴 시지 링네 신예 미 뇽자 베겨리 마다 베겨게 아니 나타부다 킬생게 민다제 아니 캐브 인동도지제 마신 신도지 시에거리 제산디 참에 캠나로나 니 데르데 슈데데 지금 다 정리가 강력 지금 불구의 잠재다 지금 생겨서 연주쇼면서 지금 나를 시집쇼야 나를 낙제삽쇼 그게면 디토네 가르세제교를 마주 롱보디 하장게 시집링네 마담베 서구신보디 캠버난고기 딜러도 난난고기 제사 변중의 마음배제 지금 심조래 학도도 내 심조디 안에 리베이션으로 돌 딱제 난고기 다제 디야 안 림베 림베게 녀레 게난가 전부다 돌아. 네 계시 전발이야. 아쇼캬고도. 네 덴덴 용토그래. 네 사디 콜로도디 사지데께 믹스해 제이바. 디나로네 미리를 펴면 가르도. 계생 가르도. 넘실 근도 근데 친도. 아니 네드 넘시 푸교월이야. 믹스해 제 가르도. 세시 토비 심주 제우고도 온설이. 디 니바도 좋고 같이. 제사 니디 문제직 쇼고요. 몸배 네디. 중재 가르스 대리 케스 신뢰디 몸에 신뢰다 저요 말해. 마시지 신뢰 제네 배장 마세. 맞아 변정 서구리 갸나르 서구 망부질이야. 신배 신구도도 요 말해. 이는 먼저 콘조 신구도 좀 보래. 신뢰 대수 제보 보래. 중재 가래. 다른 먼저 개형 초진 니초 초진이초네 아니 종로초가 강하나 시슌고 년전나 어디네 가서 익지망고지 롭종 지두잔바 구부정일 치 답에데 제도 미로외지 내주 가져줘 주소 쓰나 나라도 군대 아 기급되니 기급되니 등 가서 마드리 탄잠서고르지 마토네 경과지리 아니 계속 문제 정도도 말해든데 이내 계급대리 전선의 송유대 디나르마 롭종 지도선 봐 디낭도 안당고의 신뢰 폐기하시죠. 둘이 아니 대수 야구 지어야 돼. 신뢰 야구 지어야 돼. 제사 가르순 신뢰디 다 가서 이제 내리 말해. 디 대리께서 계급의 저게 된다 첨부 내가 첨부터 내 소비네. 아니 계급 대리가 자와 교대요. 제사 맞아 신뢰를 도나 난고도 신뢰 제고도 대한 체리 돈의 제고도 대한 체리의 고군의 리베이션로 돈의 딱제 나지 딘데치르샤 인디 개가 잡대 토데샤 루규 대 토데샤
2: 신이 디르랑 디니 초 로드 민구 디니 슈로 현조 신이
1: 신뢰니 이거 폐기하기 시작인라 사두 둘이 내니 회기 변조 타게 용의 문시 사두 내기 편례 퇴름도 퇴배 폐기 동안 지조 내리 칸에 예난타 예지림배 신윤기 제주련배 신대민의 소중 제발 동진난
0: 다 되네 아니 예 지게 문지다 시중을 저와 지조를 비교 가르쇼를 소소는 민의 소경자 민의 망부고야 민의 대양 지게 시지 신의 제 레르데 슈토 잠시 민바 시지 세 토브 신의 민망 고도 예등의 공을 쉐베 다 나다부지데 킬생의 민단교디 롱부데 미메베 다세리 세리 망고 고고요 시고고요 제사 민의 소경 될에 아니 시라지게 도나난 고도 오늘에 데르케세 남자 망고 능거 요레 벤조 조소 망고 능거 요레 추제 망고 뇨고르레 신예 미요 마레 나즐레 공 차샤네 딘데 냥가 투데 요레 강보즉부 강보 침부 나로 동부레 아니 자라 추제 엔지 심주자 락제 망고 사부제제 대요레 감나 카게브제 뒤샤요레 다디 차즈우다 디마다 시시요 마다 디베 뒤샤요레 디도네 가르쳐 민의 등거 요 마레 지조 토할차시네 딘데레샤 니마 심주 로마스틱 단조냐 하람 뇨뇨레 미뇨뇨레 콤보레 디기네 라브레 하고네 퇴교 미 콤보레 제산 디구도 민의 소교디 지 세쇼네 지게 대 도나난 고도 판 타나 파시베 김다 주 임베날레 대 도나난 고도 지다 제선 데르게스 신뢰디 조스 메디 조스 잠질 지교미도 디 체리 녀슈구의 레디 근데 집에는 코레 린탄 요레 코레 뉴부 요레 코레 핀뉴 요레 케주 요레 디 야니 슈아 요 말에 데네 신뢰데레 데 지 나를 하지 냠용을 통해 슈비 싫어지 딱제 남에 너리 요 변종고 신뢰데레 딱제 남에 디 변종을 남아 잠시 말이 디 전부 네게 미말이야 로그 사업 지르요 sa mixe jian, kuryu mixe jian liya, zhu dinte chige, gedan dinte chige, nengda dinte dos. Ngana zu zhunggui gegebdu dobchen jian li zhun gugu yorba. Ong xingli, ngondio jian gegu zhun zomba, zhu chua ga yore. Di sagu meri ngore pi, nipu doyen shos. Di yin du zomba, ngana zu bengju de liya, minne li denje, minne sabu li denje, xinten minne li denje, yarge dan gugu. Pama cuyi na li, 지금 도난하고도 학도에도 룹조조를 차시합니다. 신뢰 룹조 룹조조 차시합니다. 이게 비교 쉬어야 돼. 신뢰 딱지에 지어야 돼. 개체부로 지린 요래. 딜 지금 시제 망고 장애 요래서 또 쉬어야 해. 아니 타는 지금 내리 잠만 저지 돈에 차시합니다. 신뢰 될래 고래를 한 것 자외를 시켜. 딜에 아니 도난하고도 아니 지금 개차슈도 가르치고도 서서는 변종의 신뢰 심주디 아니 지금 챔버 메랭월에 민 메랭월에 다 디다 제유고 민의 망부 아니 차원 주디 난고도 시슈네나 원에 다들 갑교 슈친이 도나 슈친이 도나는 거 요래 디 야오래 디 당리 슈그래 디 모두 난고도 딜레 베데 원에 가오여보다 제수 일하래 아니 지금 도담 난에 수연을 도담데 지금 카시님에게 나 어 디 심주대래 재물아 좀 만나봐. 아는 안주도 뭐 지기다 지기 체리 지년 인생에 최 오늘 카시 님이 뒤주 등등제제 배수나야. 아는 룹주소 지기 랍주 신뢰가 룹주 나는 오늘 장내 지기 시제대 야부장야 배준지야. 지대로 가신지야. 내리디 자칭부질 지제 롭조자 제빈이 단데 상부 뒤주대냐 상부 제민 토르 삼제 엔게 부구슈아르 카르스네 신내 심주디 차원 주디제제 난구고이스 디안 수수 유론 수수 케주 데베 토네 난구고이스 제제 엔 부구슈아 딘제치 엔디 레르게 침부질 주도 제사 엔 옛레 제가 주로 가르 슈아르스네 벤중고 내가 심주디 문에 내리 여데브지 단데 이네 만주 시제 마다상 코나게 난도 망고시지 또 두고 요마레 세세 슈 두고 요마레 디제 만도지 대란이야 네 린다미 없이 마레 제사 지 단데 뒤수데레 아니 장매 차원 주디다 고군에 난제 근데 제 과실이야 대신도 내가 심주디야 만주 변조 안에 고조제 변조 안에 아니 미 망부지다 안랍적 하네 난제 아니 직 퇴고 차로 다야 부다로 다야 자게르 다야 제제 진베 진베 게지간 세시간 리야 그지리야 아니 배준 제국도 아니 네 부구 쉬어야 된대지 안 터지치 레전 용수 제제소
1: 스몰링게 겐디 두리네 이 준비했다 지난시에 문제 제지 용 레전 지메 마무드 난도 현다 지난이시오
3: 托了兄弟姑,没算点价成功。今,冷月个从刚他,托了兄弟姑的这个,没算点价了托南鞋子。他们天没说了,没皮就鞋没说,你。说他的追了他,点价天为洗着脸色了,引着鞋鬼心。提示没用穷子,看着冷月大大他,没算得不用讲着。提醒,使用我一脸对面的,你这我,养他把他,用牛肉。 고름 대부지 이번에 칸점타 랑급시고 숨 매전 제거 다 소다르 지시 조사라 인조 시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 타베고데 지시 피조 시에데 겐장 긴송용 시고

0: 투남 술라원
1: 나 라탕서디 좀 싫어지죠 이내에 계시에 삽이라 롱창이 당 삽인 봐 쟤는 아디게 단제 가르치니 봐 내가 쉬어 kanda ranglo gyurba inda, nga yang rang cipche xie to mduwa.
2: Oh, dide ma, shi. Rang rupin zhe la, la skayi rupin zhe ba, kini ong xie chung jibba ma rbe, a. Jie zang, kini pazu ge chi tu zhe.
1: Ge zhe chi tu ba cha xane, nye ching ma shi. Ne zhe di chil gyarba inda, nga su dawa ru jingi xiam zhe xiong ma rbe, a.
2: Dawa na nga kheng zhe chi gure, nga cham di le me. 박샤당배 머충
1: 단도 신의 하고 중에 아 항라게 신기르베
2: 네 사무 실롱 머충
1: 네 장을 입지 공부 대비인 봐 사과 받진 봐
2: 네 항라 세가 신비 디데지라 라스가 루비에 리스 미쟁아 롱창당에기 자라 망부치기 쟁아 세가 리샤 도스 나한스다 나 알아로슈 네 모든 용르베 계생의 모든 부이나 만스 튼지로 가기 시암지슈 말베 아 나 알아동에 감에 브랑게 신세르 봐 상 게임게 할도 디네게 시압다 니르디 게비 디네야 포바스무디 딱다 강로추 다디 고르마슈다 미즈 심사 코에 nga tipsi kharu yore
1: dine kar chebre
2: te je lang a
1: mi zu go de bche jang la ara cha ma chlo ani ni ji go she bji
2: ngai shi ra du me za zang za si bji
3: u ji la kasane jing xian ye ge xun xin jian bao de am nu ge men na de ye ri man zhe sem zhe qian de bao yi qie ji de le zhen suo ge sam qi
4: jin zhe sen na zeng zu da jing qin yao de be kong zhen ne ne ge chap ding qian ma qu

0: 왜 까다 나요리? 진짜 진짜 쓰면 다니 요리배.
1: 갈세네 씨. 공개 갈소네소. 다당 아니 름나리 샤츠야다. 중앙권의 성성의 지기. 나처럼 탁주이. 그냥 좀 좀 욕셔.
2: 나라 님의 영미.
3: 갈세네 씨. 시야마당 샤르 먹자는 예명 다시 쓰기배. 아, 저, 남산조.
1: 하시는 단등안조 리세낭조치세 사실시 고치그시버. 안주나, 안주나죠. 안주코나르 슈누신유젠데유자. 안주 리세 사부수디 지체너 콘즈 안조 추랑조조유초.
3: 뒤에 잡아도

0: 我不理解你要自己干不到差不多想把自个儿呗第九节里自己求我一面让给滚出去一起的滚走自个儿呗啊我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呗啊自个儿 조국광지!
1: 안녕!
2: 열심히 합체!
0: 이게 좀 해서! 열심히 열심히!
3: 조국!
0: 열심히 되고! 야한 개주!
3: 쌍쌍!
0: 우주광고!
1: 우주광고!
2: 이제 승승승!
0: 진짜 저도 늦게 열심히 열심히!
4: 어! 경수광!
5: 자, 우리 샤!
6: 진짜 너 얘기 말해.
7: 고종강대두 지금 노뉴 요마시!
2: 집에! 고종강대님 미팅 좀 보내줘.
8: 보내주세요.
2: 오늘와 계신 예술이시야.
9: 디젤 소리. 샤브처 모집체 셰담 고스기. 빠지는 줄 죽음이도 땅아 가르쳐 그래 아.
10: 다시 답자 안 입으라네. 차든 쉬고 레비너. 니가 가래 겹 상동 걸어 봐.
11: 그 노래 하여 봐. 타메 마슈나 라게 콘소 쳄시 롭세 치니 군테다 그닥담 시지 마제 방을 줘도 나다 그래
12: 도 제비나 나도 댄디 깨끗한 곳에 이니에 오그린 진군의 제비나 가기한 거 소리
11: 다시 도시는 요 말이 깨끗한 너 다해 줘버리
13: 딘데시 네 소구가 제지 지게 인양아 시키던 저
14: 영아, 여덟!
11: 여덟! 지금 영아에?
15: 영아,
16: 영아, 영아, 영아, 영아,
13: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영아,

나게 기자로 동달까지 뇽다치 미탑기 잠도 라토 빼자리 손디 대불 뇽르치 쇼르 치 통메 폭슴러 당시길 시두기 초가탕 외장 럽시기 칩수티다 유잠차르웨 케이기 송일을 가웨 미보 가츠유 케이기 철도다 쇠절 티신 세심라 가뉴 케이기 내거웨 샘바르 뮤베 미부식 유디 론데 니지기 촉수라 티웨가

0: 디젤 소리.
1: 육샤도. 육샤네. 어.
2: 등기 미디게. 접등 야오시 다 지었어. 전도 처음인도. 나서 왕지 더비.
3: 아니.
4: 아니. 왕지 더비.
0: 我们也往左边，他们找到，刚好嘛，这样，这三个就第一位，长腿就第一位，我往左边，往左边，哪哪还往左边，往左边，看到，俺成都总站开不了车的，这个成都安塘不，但是了，托斯，所以阿拉达来给成都人家，大大这玩意子，俺一把子给他。
5: 와부지메다.
0: 젠두니가 나타 쉬는 소 무디메스 카스그래. 다딩기시. 저것도 제비너. 다리 앙탕보. 다시리. 다시.
6: 킨조 야스기이. 강제 퇴진제를 숨부 메바. 나 롱시라 제치. 타바도 다시 잔르 야사이 야치
7: 대가려래 니 저거 봐 저 봐
6: 지 인다
8: 왜 저거 저거 무슨 말이지 셉슈다 저리 잔 탑제 항라 자자 미신다 셈나 항라 잔 탑슨 그다 다양 대카야제 항라 체데 제마베 디데마치라
7: 네 드레시 그베
6: 지 다시 게 드레시 마시
7: 俺俺你个就叫能行，别得敲墙进门的喂，咱们都等嘛是。对呀，现在顶满哒。哈哈哈哈哈哈！大西，大西，这这嘛是大西，大西，大西，这是为你们的嘛，让我们也搞得动。
6: 姐子，是大西，这是。你没没得，让你。我这都真想上，俺搞不起啥子。大西，俺来给你搞个多事的。
8: 成明，让给区总说去吧，要是阿姨，哦，俺若不去白马子，你阿想想这需要嘛是，也是的。对，去年里，去年里，现在也是过来有马的。这件事，现在小大姐们的。嗯，特地上午给不全到的，你全国是电工，俺俺最能赚钱白下二十二不的，工作特别啊。 인다 염두에
9: 영호도 영호도 찍인다 찍인다 찍었다
10: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찍었다
8: 시동을 맞았다 찍었다 찍었다
7: 찍었다 나도 시키면 봐 카메라면 요새 바랑 바랑 바랑 슬러브로야
1: 양재 영호죠 다와자당기 락진 주의 캐시디 킨즈치디 민두게 아
8: 리리 양재
1: 생각하긴 봐 니 주여
9: 양재
1: 어 영호 영호
11: 샴라 생겨네 내주 엄마 교수 제배 바위 제지 정기세배 샤브르 시베디 시로 차트 신이 항라다 우란토야 르야 람디바 슈노 신유제 조위 류신이

0: 맞지? 좀 제대로 시도한 것 같아요. 만주 내가 야호 지금 왜 봐? 对다, 루 먹고 뒤져야게. 对, 루고 먹고 기회부터. 상마 샤시 기회되어 왔다. 중년 요 말이라, 뉴스 보여 말이, 랄 둔도 가르치고 왔던데요.
1: 네, 진짜 승매. 네스는 만주 시작된 게, 다회사 당토하러, 좀제 침부시도에 통성기.
0: 양 가르치는데요, 나.
1: 만주 총복이 그래. 총복 망스게 그래. 만주 진짜 제토비는, 다회사 당토하고 망조다. 就说是通知刚开始读的。

0: 이내 자단 토크 사지 망부직라 추당기 매자 총부 줘야디 개지 개종 따오시 이내 콘즈용아 켈린이죠 지가 샤스나 난 주루친라 추당마 되니게 총부 니주오시
1: 총부 니게 화든 그래 난 쇠미 유치에나 다외 자단 토크 가서 갈 총부 유입신경이다 난 쇠 미신다는 저 화주제 되는 화용 그래 마우주쇼게 딘지 수뉴어리 로티지 진다 취샤 맞죠 남사
0: 로디니 아 다제나 총방 알아 아주 좋으리스기 왜
1: 다 그래 말 아주 주변 맞지 다들아 좋으다
2: 자단 토라 차론 주면자 자단 공구 하고 위배
3: 총부트레스 진사 주요스나 년낭다 보 총부 치스나
1: 노조서 강가다 체스유리 이내 상매 허루부루 제비나 낭다 육마리 저바루비
0: 로드니아 로드니아게 나조자나가 동은 내줄라 경은 대점 요마시 이내 닝덥데 나라주 롭종다 땡조 처리 나주 슈누 신유 젠디게 지자마세 멍나레 미상맹 악주시세 바우치차요시 콘주 뽑아마 제바 무디베 준체니 심딩네 미마망조 소지유요마시 다가랑라 대제 나주 상매 거수사다 주 슈시
1: 간도로 되소 냠뇨 유베 냠뇨시 삼자 유베 삼자 들어 나주 미유소 가래서나 다외다다 대외수주 약시야리 어 어야 방아 야스이 저원의 계주 다외 슈누신제 서세르 갸교 마치로치
4: 전다들 한개 죽두 마리 냐 딜레 샘다제신 그렇다 손주도 민상맨 넘주 그대이미 랑에 나오면 중에
1: 너 연구죠. 루빈께 시에베 기자. 네, 저등 말이. 디송계르 그 주시게 반중연을 등조 시에치리. 반원정을 차샤나 소수 윤대장의 교두. 나무 차샤상은 차도 후지. 저와 근제 지내 충류여 말이. 人中의 통치 토마다. 차샤 망고지 사주 채워다.
5: 我自己 나도 하니. 함선 치세도. 소수다 반중연 장저지 상지.
1: 간단히 전다지 조톱 지기 긴게 겹겹치라
4: 예 니랑 겹겹치면 좋게
1: 저위 전장
5: 아예 슈는 시윤지엔 서주병기 수부이 냉원의 시에비기나 거두 시행기 문을냐 리외 시행기 지수 주였으니
1: 용아 전 전다지 룩땡킴다 전다지 조비이나 나도 슈는 시윤지엔 탄잠 죽주치야기 룩규기 신두토르 꼬투리 샘다주부 치와미치 강에 계세체니 개가줄리치 샘다주부 치와미치 강에 계세체니 개가줄리치
2: 야 랑기 탑시 되면디 먼저 조디게 님 가시니 회주 단 사부도와
1: 저는 미심해 주던 규례
2: 미심 가봐 제가 줘래
1: 맞추는게 제가 줘
4: 쟤는 루크 대시가 루스 수구대
1: 니의 친구 마다 자부 이다무거 친구 용어두게
2: 단다 내가 지니의 부두 김주롭조 少小강스 니의 대매부지
1: 단다 니의 와러 小관 유배 마세 단도 루빈게 맞추는게 겹겹신 승비 은천다디 겨울입주 유구리
4: 니에 대해나 딜레가나 소수제도 총부추이제 쇼마테나 장다 장다시에 바세주리 개세 민상무구유노세세 더도 총부추이니 쇼마테나 은응은에 샴치쇼부르다
1: 어딘가 니기 마차오에 차르다

0: 샤가
1: 아
0: 장로 모두 노예 같이 그래
1: 루빈 잡고 두게 안지 딩빈어 카바 집지 슈니 시엔지 세지래 레가 잡고 잡도 미덕미도 나 당초 시스럽샤 저와 삽딘데 레가도 나 비중구 이름이 왜 말이야 로시럽지 하시기
0: 진이 거주게 루빈 잡고 두게 나 졸래가 겹치기 위해 따랐다
1: 시기오래. 지스 가치지. 마시다.
2: 한지 세지 빈게. 탄상 죽준치야라 직수치기오래.
1: 주중 대신이래.
2: 군가 아랑당랑라 다제로 접중치. 자당기 남부 사부지 뒤우긴 있으기.

0: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래 미아동 연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회시 디가르 경기 팀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침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싱 시륜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계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리 숙제 따당다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덕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의 구역도 협진 갸증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싱 소권에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장모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날 숨바타 숲을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세 지기 숨기네 시계 8 승기유배 리기 봉부 최네 숙덕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滩金边浪巴渡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浪滩米林湾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라 고미 우웨 반냠 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곰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슈숨주 유해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라 쇼고 추우스성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给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没事差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秋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秋子日这里是最先的咱们有托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歌说下闲谈多呢最给秋子日这里给出咱们有托不谈中期这里我就咱们 年纪几里十九岁，江气局势了七岁人，这里端着呢，格局牌九头牌，行在下江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每个车过三了点呢，对出朗龙这边那不的，还将几千两高二囊。 주 추신교 창자단 토기 강양 미교와 직야 미에베 방보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천에게 차긴 시엔베 미미 롱동도 낭양 강초기문의 시에나 창자단이 헌즈 차서딘사 교회 지도대비 김시시 헌즈디가 기신 디가 차롱충 탈 자단타 시직도 뒤네 세소기 호알 파르미도 훨씬이 창단기 서시 체메토 장례 대비 속자 망고 양란 소스 초알 류신치 휴기 콤참 남양미 교발 롱우 치동기 처지 최도 코웨 균타 체미도 신신치
1: 생군도 디귀기 낭도 매진 슈쇼로에 랑고르탄 로그 바바 망다 처리됨 매 쇼르겐라 딱제 지금 록제시라 토바충

잡을 때 이히는 지게 토네이는 양수스 쉬고버리는 지난다 잡을 때 토비 쉽지도 오늘 니만 쉬고도 롭세나로 럽는 신시제 미미서제 대 종종 체제란데샤

아제 세난다 데 감동시도 감동디 인바 차샤는 오늘 너무 빼서 사비시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쉬고 오래 다야 담비고 내시에나 컴보 칼라 심보 메도 밀 제브사 셔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야 메도 기비교 셰유기리 스몰링게 뒤즈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테제 신나 망부터 저 해야지 시가 패쇼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미 디탄로 송접치
1: 태야 ngoji tamzanam soporo chotro di machu ge ju du chabe yun jong tamra jang jung sum byeok kyu tu chuje tyeshyu gi tyeogap ti xiao shi

로레 진의 주베 예윤토 낭가라 소니 시블리안네 머주 추종 규티 포조기 네베 람토 푸르디 디루 푸디겔라 타라 윤존 담자 정중 숭겹 큰디 관제 군예 체유기 네메 큰시토 지기 낭가르키 르부용 가르냐 인신 르폰 체우베 투지시 이마타 대 수부 인제라 리미 갸단 이슈네 갸단 추추자 심나 쇼송 그진제라 리미 니기 십주자 심기히 디더비 수부 추즈레 낭가라츠 크인수 남함 쮸베 뉴바 뎀바라 쿄르시 토제미 고동 타잠 포르투기 예베 자민 토기 푸르제 토쉐기 답자 제시도 쿄르히 태야 군슌 레바타 뒨니 최제 차조디 최외 원소 타르가스모 차조싱 테드윈 낭가르키 구규 캐본야 림키 총도 조규 웬야 출기 지신 타 추블로냐 소타 출리엔 경외 소유베 왕키 관제 낭가르시 년디로 뒤뒤 치신히 태양 군슌 림미니 외레 칸다라 추기 진 토기히 테웨 타르가슈 조와타 뒨니 낭가르키 신점기 체외 응원디니 응어균신 쇠쇼 개발하치 디로 낭가라 동자 라잠 냠존 체징 시륜 디엠베 리규티 남야 체간 덴조키 텀세 손신 녜소왕 세츠외 투칸이룽 큐슈니보 랑담 봉제 체격이

Rajini, socha, yatsen chen shishi. Rajini, palangi che minbara. Koni palang chen gongki, relu ki rik pepe kongsu doge yuebe, yewe tonne, chen gui ki zue ta, nyebu yuebe na, ceri ke kongsu kola, zue lang shebe minya da yue. Zabu yue. Timin kui, raju kuku yip ti, kola, zue reku, che gyan pyo ken yue. Rajini, zemlin toge yungyep to kelen chebe, zaji soja ki che shishi. Zhongoro, 계급기 Rajitsu gashu chebe seri te yinxing. Top chewe lupon te gangwo ge ngonzi nam nangme du danne. Sosu gawwe janglu nam nyob topgi yue. Rajini, qilin kui ki soja chire shishi. Te bongbe paratu subwe toze la limi gyada june gyada nishu para simbata. Puru ki subwe jize la donggi shibgi zam singi yue. Timi subwe toze la mi nyi zam simbata. 지제라 뚠직 세바양게 수입 대도부니 자기 이 교수의 낭토 틀모 뭐인 것이시 자기니 이시야 코나르 유에베 켄덴 소자시 레티 중그 훈업 참타 녹장 대신 네발라타 죽바 야가라 바르마체스 켑히 계절 체육이 내스미드 외왕키 자기이 리규 페바 시부티 혼의 창외소 초대 체징 수봉야 총원에 체외 파라 포주로 총유라 본도야 나시 체선에 가르시 체외 파라 균도 총유 진리 자기의 수도 체주 이마타 본도야 남바라 자슈시 테나 뿌리시 자기 부스르시 주기유 秦林日月图龙真金安巴切行日托拉杨三不月日今年查到杨三托图着月切据着强不月别看到了查到托图苏不足色是月亲可以提罗素在图地月提马赛苏都不清不提阳同样是内地杨三内马色个面修开你谁的窝土日夜一路不谁都记得我呢秦林日久期一度往外娘囊写土就是月每段期他路街外日夜群众贴了本多谁的部也怎么样同就没办法可你阶段呢路不看不到谁文章可把苍龙卓巴谈锻炼，可以帮到军队青年。他了，旁边帮到他找我了，就几月。

자신 소자 폐체와 다 저와라 자기 교도기 권에 초대 체진 뒤주 민족 와라 교도 남아야 저기매 지차라 김상 제네 제구백유 김상 제낭토 고자 니네 주파라유 쾌공 지도 내비 김규 소소 바르토 초보시 초진 지차라 고차 니주네 솜주 파시 예르두 급수 시네 초보래 돕치위 교소식 주기회 세리타 기베 튼투 자기 부스르키 로드랑에 와 챔부 주슈 림부 좀기 유티 테니 깽외 지베 므네 죄나 창장키 네보와 셰브디시 제두 관조 서버미 책동 초기 삼기 리더스 김규규 관에 모자 초유의 남도 체디 소와 렉주 지기예 대신 최고 체유의 대수 대낭토 조그지기예 열투 최제 파르바타 뒤에 리드 토토 세수롱의 지신 남자 묘구 비구 소구예라 자제이 서법 토제미 네도니기 옌심베 로급 능린 최토 공예 세신 소주 마오베 모자 쇠바타 로마 사바 사기유시 덴두수 지도의 남시 최제 퇴기 마라차 조싱 자당 지신 남자 니 조싱유 근금 하소 콩알라 자기이 김장 체내 서버 마사라 내보고 유해징 세수 사그로남 땡기유 근투 세즈 룸베 세리 마부 메투 자기이 양야라 지제 초소 내부치기유 서법 토제 미 책동 계기니 네동 파르키 로급타 로준 베메 줄리 낭토 셰즈 듀베 로급 준신 로기 신바타 모제 세네 촌네나 코베 마테 뉴체 거습치기유 렌중 캄첸비 로직이 뒤즈티 지야라 뚱근제 투지 시루 예유해징 투시 넘시기 교로베 지신 점인나조라 손내기 구구 점인나조 과된체징 세수 지신 코나 댄신비 자기이 투직 민저외 난기 지신기 계수 민저와라 식디 내부체징 초주 좀쉐타 초와 심쉐기 지신티 담부체네 세수 주구 유시 제투 방제 토타 낭세기 쟁링 티신 차두 토제 칸스 칸투 관주 지동을 주남 샤유 양괴 나우 진리 리규 테야 관주 지동라 방부 체유

0: 메도 펑짐키 친돔티시 신공동키 치돔 더마니 대다라 임바타 티 신기 기베 람로 용규텔라 너버 개체부 튕기게 신공동기 로마남 용수 캄하체 공토 치돔 더마타 인정구시 장노버타 부신츠 태조로 지대 강양에 메도 셰베 투수립디
1: 치돔 더마 용소 까보로 규조라 무슨 콜제냐 치루 쪽이게 치돔 용기 더마 메스티 카고네 무슨 이 이완 초벌 체티 세주로 체규로 루지 체기게 치돔 더메 뉴버 신식니 세주 송겹 체규디시 장자제니 자자르 법규 옌베 메도 셰베 투수 차보만부 법규 유바라 된 신 공동기 세두 냠 셴부시 유바타 치동 때문 디수니 체도시 다 잡아라 매도라 차베 륜피도비 송급 체도 나오의 지신기 루리니 소자타 미리리 셴바 자와니 메바타
0: 텐기 차라 로다라 기급타 서구 민용와 시기 장자제 주오 바다 공예 공동신리 낭제 체진 나기 슈프스 류베 중국 포르 가르보시에 주에베 신리티 시리에 카야 켈디 점리 사조 강사라 괴신기 로레 따와 시바타 나바 젠참수 장자치에 바다 공지 오로 나 룽기 켄시 교주 당시 장 사주 상위 윤디로 자동 조레 니오웨 소자 마부식 소대 제기 예징 나글라니 대체시시 나글라니 라웨 체기 속도 충슈기 체시 이마타 대터즈 뉴쇼타 젠즈 뚝슈야 중 셴부유 치료 유법타 참조 용체라 손에 그 튼도 참된 제배 능력 충이 왕키 나라라 장라는 왕우에 초덕타 최저기 특제 대유 직직배 닝가타 체투 나라 포리기 야게 체와 티니니 라즈 케진 시시 리다티 체웨 링제라 리미 주잠신 웬야 테야 기베 투지링 파즈로 왕자 쯔레 집에 퇴수 릭직바르마도 배주 침이 뚝지 테 젠세라 카데 조미도 나제 난키 젠센 동자 젠 초타 동도 용투 로고 총신 도순 체웨 나레 링치 테니 고베 레지 체슈 테라 교류 나글레 미시에타 나시니 신도 깨부 유더 니고르기 저구이 참아짬이야 남세 시도 용토 그 펑교타 충대기 누제야 신도 경부 유에베 빠지타오베 깜부니타 사신 체베 미구 시불레 양시 퇴부 저주 제도 나글레니 캐리아나 가오베 소자시기바타 콘조로 네 땡게시 메베 교수 지금에 다나 나게 교수니 이나야 세타 르추 춘추디 게네 유진부 소메네야 코베 케르도기 초와라 르신게 웬냥 코베 경유릉앙 최초 윤유제 콘도 취페 대디엔 코베 튜즈 망치와 차도 잡모도 겁내 되밤 야나 동동 천진 최토 임내 되고기해 코베 류부츠진 나기 시시기 간라 세르 츠츠직 제여라 게딘토 틸리세자자 여베 디다니 코타 니고르기 쿠리오니 시직제 수용토 나르니 머신나 주의키 케주켄시 인용 되응어마라 먼저 다 치료 바르기 제리티 바르 체념이 장자 제기 바다 공지 외투 나래 제슈 투 레지 치마카주 바라다 최투 나제니 신도 갸치오시 외종 튼투 카스칸투 나래 치메 캡히 라퓨 트베 참기 대와 유세 차세티니 레지 치료 치세 메뉴 인식 나라라 포무 편춘 리수 포로베 캐주 된 유바타 르지 치메
1: 포리 타무리 직배 발라 스무 미소베 해주게 대단 첩지 러지 치료의 제주 대야 포리기 머리 로그 초제도 탑시 되는 것이 왠야 러지 치매 나라라 차고 막 부속이 가인스나 계좌 채우에 추치심 막 부시기 능 러지 저도 뒤유에베 러지 대니 공단 토우에 저대 규제 차바라 된 점리 쾌용기 자체 규제 대리 최도 지구 유에베 나라 초니 나주의 토 입사 급사 매바라 교로 대다라 기급 정중 송겸 난제기 나래 송겸 정바티 동라 조년기 난토 주 유에징 중크 카탕부 기급 정배 정중 송겸 크시 이메모엔 장자 제기 주 바닥공 정중 송겸 크기 뒤미루 송주 링토 각동기 송겸 제답타 지신 속정남 정중 캄난토 칠려 제배 제답 배워래 디가르니 소자 망다 지키 가디 김치 수교 텐기 차라 나르니 장자 지키 주 바도 공기 나기 포로 나리야 깊신 겨베 초와라 르기 총기 나제 난토 강가 큰기 권니 가디 초와라 르기로 가오베 심제 디리 남식한 주의 명어로 나리야 통오베 님식 샤르시규 역지시 자세로 참여를 도전 대주 기회 드림 15 지차라 동구 용수 담배 신공 대로 주시기 된탱 지메 시베 멜로그리 재난 모투니 이오 중크 뉴주 제바 젠부 슈주인
2: 리크다 마초
3: Sajjuni,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싱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징 모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Tonto ke buge?
1: Dengme, dengme, Hwaji. Jima nene bugui migu yahu xe nama do.
0: Rahi ni guanyin si tu.
2: Nga se lakwa nyam zhe xe ni ma rhe gna pa ti zhe nian guo qe wu da.
0: Rasam ka deng yu.
3: Ka zhu kui wei lhamu gu xe di, ngu ne nam zha yahu zhe xe.
0: Ni jia, keng ki xe ga zhu nye ma chi bie?
3: Takshi, xe zang ma zhu zhe nye zhe xe ki zhe yahu xe wu sam chu.
0: Nye kuo du le. 84년미 남자 기지 마조치니 제가 치니 지일 마조치니미 카갈리아 첩중 정보 체제 경기시야 84년 좀 없으기
3: 진정군의 시고야 당시
0: 마조치니 마제콜 니르게 아미라다 경기쇼
3: 경기쇼 뒤 응우제었다 어구제베 증업주디 공실에 니지아 단스도 제장 의미 계승군의 경기시하고 유나 俺说难看过他妈小气吧？
0: 你不是别，黑子老早去年别啊？
3: 对不起，可老人。
0: 田大姐拉出头，给二妹拉过马去。苏军给九七七年送葬，没看到什么事。
3: 荣啊，

0: 不，来我这儿看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바죠
1: 블레즈 찌추가
2: 그나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샴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네 자진주
0: 다 카바 추키신 섬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마시 띠훈에 잡히는 미도 양계지 쏠러
1: 디카레 토규 마당 관에 먼저 대야 루트다도 괜찮을 수 있지
0: 아지 샤오이 양장 루블링기 년주 소균 생각을 일주단 열샤 무랑 판매 모두 마셔서 나답시 떨어지다사 세상에 뭐라라 일 뒤졌어 무주 지수지 교리스 레비
1: 장계 탐시 단어 집에 계속 오셔라게 캠핑나 장롱딩 그지
0: 샤오이가 아체 니다 동료되기 탑시 가러라
1: 년주 소균 두스더디 지만 년주로 온 전년 입시
0: 년주로 온 지내 여워시 무랑 차기나체 지전의 제마 개요를 깨자 입에 소균 사줘요 급대 등 안수 능시 년주 내리 미샵다
1: 펑두 팅을 장계 공사 조두 네 가게 마시에 봐 주야 가리 몇 신기 위해
0: 가인스 나가라니 참여 사시
1: 턴도
0: 턴도 가리여 봐
1: 가인스 네 장계 폭삼시 네 신기 휴 장계 년지다 롤롤다다 유지 정리 자주 진예지 보 팅을 네디 랍징 자샤시다 조신 접도 피베 자화치 지승 휴 이년 타저 소나기 위에 나와시도 순하게 용기
0: 다지샤 니랑 아니게 도구니 된다 주셔 오셔 봐
2: 본도 허세 장도르스도
0: 장사 용봐
2: 마스님 저 샤닌 체네 딘제 디리스니 경기 샤야도
0: 요거니 저 레고를 허주스러
2: 용아
3: 경기 샤 차베지라 증압게들랑 시저도 겹죠 你也让做青年党准军图不是打咱们让这呢俺做老婆干不接电话了呗嘿爹是啊这大这是我的这个让你们自己别觉得咱们你要先做这个嘛这谈点女人人家是给民族的让对了叫你看一下没看的女人马上你死要的<笑>
4: 小路一些五十年年，谈到一些要用来吸引人。香港的一些木罗给，他们现在开放一。那就许多专业的写不行了。香港的甘肃市民阿哥同学同志，这些英文最吃亏的几年，全用的五十年年了，肯定写这些的。编著生育，年初学啥事？下面这个内容给啥鬼呗？大学开设人报了政治前的，都入大理这些呗，我把老年马脚也能舒心一些不的，听见的几岁那了？
5: 这个去蒙古南极塘，边上旁边千里，闽南有多位处在邻居前有天的，这个信息。
0: 你这来问个，孙局是不是估计应该是不是？俺是不是打算？
5: 三年两个月，你最痛心是不是呢？前两天穷死不是，你家这个年纪看起三个月，马子娘叫他这娃有病，变着给团结的，正是前行，团结的行上过不是去。 团结体难度同时打三个大家忙个学，公司体你，你就说这么事呗。马赛比金冲击中国南苏边尼德苏内心，变成中国南苏边尼德苏内心。
6: 卡西，
5: 阿里，阿里，你先说，用啊，老啥都可以。长谷县团大的，叫大这娃有嘛事？李明珠没心的米的真实不？工人们点点的。
6: 可能是的，这估值钱有嘛是？可这娃的俺就说真的有是不？可菜了，个个是水钱，一餐就干起。可听我，我来给主人去买奶水仓嘛，熟不下。现在家里李明忠主人很真是吃不着。可别来些开不要是？可俺最近那里路途难走，去边追查，米仓也干不清是。
3: 记录苦人的，可以在得的，那最开门咋？可估计钱就是，李明珠是你第一。那就看马的嘴了。快，
6: 你
3: 上马看见不起不起谁是？李明珠，李明珠，这个是你吧？你给他做生意吧。
0: 还是你吧，这，叫他这些，你这你们都打我三不去。

0: 哎呀，抓！喂，老兄弟，不错，两个马车票我来给你吧。大哥，咱也不是来事，我们应得着。哪着我这？我来行。那俺最后这队了，你没住到东西站住些，你这那点么的这人都认不到大哥。
1: 大哥，你最近这面了，有些距离，其实你这那点么能是人多呢？第二回俺俺做个活动不大，
2: 大哥，你放心。
3: 코코라도
4: 좀집스리
5: 녀럭부지
4: 야면에 남자한테 죽을 시이다 나한테 심주지이
5: 레스
3: 캄사 주도롱년년지 공스 기란 수세난가 시바디 의견자 갓난가 디니 쉬는 용마시 지겹게 깡아나죠
4: 操那个三娃子的，这个张阿姨那边，去让个白家那边给你找些热的牛鱼，天门口点皮。Liz，Liz，来大姐的，去让谁还有鱼？小哥，Liz。爹阿妈，俺这头皮很有胆的，今天去让你吃去。这个风腊的，去让个吃点，或者难得。

0: 하지 용배 야쇼다
1: 허지 티브딘제 망을라
0: 하 도서 역부이다
1: 봐라 기랑기 빌로 주기 칸디 주브리스기
0: 하 다가시 이내 그 리글리 지교르샤
1: 나세 차례 가르유
0: 야 대대 가수다 에 이라치오 솔레지우 둔다디 봉도 기라니게 제베 다반게 마활레쇼 녜도스데드 레르디 덴데 기라니게 세샤 제마시
1: 둔다디 제치소 봉도그지 녜 제부고 없사미
0: 제부고 없사미세
1: 어
0: 디가르소고제
1: 李明珠跟那次的去了前儿子，去给起来的，你们来钱买不吃不吃？塑料局给通到坠落公司娘的片头钱买吧，我喜欢算总算钱。

0: 이내 튼세 림케 타데르 교르자 다데 리민주 능 신기 모부디제 토드 코스 제왕을 교부지 케서 설레지 우체게 나다 돈투 체추 사고지망아 주공세 독십시가 용기사
1: 아 봉도게 신도 상게 제부두
0: 다그지
1: 에 오늘 중도는 염도 렘브라르샤 다레기라니게 중대 요체도와
0: 이내 小张，让个三木当呗啊！可惜七哥个马子没病呢，七哥个腰痛老在的给肯定是用不着。可惜七哥个马子没呢，光做大针灸肯定是行吧？看到七哥起来这边，谁去的个个做这边呢？我是给王起来打针灸切图纸。我是中国没事吧？七哥没了，肯定去好了嘞。
1: 啊，小张，啷个三阿弟？
0: 可累个哩着是，这个个么子得累呗，姐了。既然做老在啥不得这，忙过辛苦的。大吉祥，退税员呢，丰都乐不起啊，俺给让你阿拉叫。丰都谈的阿拉通融是他要么的。
1: 哟，还是不是？
0: 丰都公司的，过去好些拉多是的，现在相对亲密多。
1: 风都是说不过的，让个说不清了。何兄弟，风都是一个穷光棍，过会儿对钱嘛些，嘛些，然后做公司也干大事吧。
2: 哼，多点那些，你先死。谁？你们弄那些不？哼。

0: 도 낭담에 또 비갸 비갸 다.
1: 장교는
0: 영어로 아.
1: 서서이다. 왜안 해? 왜야 비네. 걔가 계속 들으시아. 왜니 가는 왜야 비네. 계속 숨추시. 뒤뒤서 저 커티 시발 러닝스 공시. 러닝이 걔가 계속 죽절이기. 제가 갈릭시다 요 봐.
2: 리샤. 계속 죽죽 더 다 쳐버다.
3: 가족회에 아무 고사디. 영이 헛스고래. 아. 아이미이네 롱업줄라스 레사브리 가마저드니제 좀지신예 요르비아 무마도 가게 승미입자 我猜야 견미도
1: 니디에나 저처부시도 때면 치부자바 포모펜주의 가로지 디네 파피르 추피 차이 点不上力 인지 짜샤오디드 처과 소시에
3: 다지스 간다 아양디제 탈린시토스마지 아 계속 공수 우조지 진짜 최고 유위나 나는 막아 지든지
2: 나 막아 지든 거 이라 당장 막아 지든 나비나 지만 공수 내 야가 들여서 뒤 기란다 좋아요 말다
3: 야가 최고 이세 그대부터 구우자 진짜 랑고 총지라지 랑고 총지라지
1: 접지 전라 남자디 사듀테네디나 봉도게셰바 나모튜휴 나주공스 쳔부스왕자 니엘리아 촌네그네드 탁취치고기
2: 왜 이능우니 가능우야 양아모튜메다 잉그사다쳔브리

0: 切当人别旅住哪呢别当哪偏不切
1: 我是云南兵，小队军长谢谢你们，我总觉得你自己大。
2: 苏木江大那呀的呢，他讲的坚持不懈的，他把多人一个苏木那组的呢，江大那呀的呢，第二件呢坚持不懈的。
3: 人家绿的身体的车都绿江南我拍手。
0: 卢塘军别塞军呢，别堂给点人影。
4: 马兰就主军的呢，啊你塞打光这弄这个，啊你菜打吃不进，点下的觉得别吃不新鲜的一下。
0: 给了苦养别生康呢，别堂给种子影。
4: 大龙啊，大我这就点人，别说生康苦养过，把养过家的别吃不新鲜的一下。
1: 你在点不进的生，别没事记不动。
5: 三百几不交呢？交完卡的钱呢？领住用的。
6: 三元拿着，中元拿着，多元拿着，菜人不接的，卡钱小就得交。
0: 电话码对，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链怕把鸡。
7: 人家吃最难的，人家真正给难的做也怕不把，
8: 也
7: 当我过去，人家跟这钱不等就
8: 得。
0: 是不能的，留不得呐，生不急，生不急呐，留不得。那不能解释，但是事情不对呢。别人就是春天跌打我用两个打，平时农村年轻人过年那么多年了呗，跌打落水气的那阵，跌打平时写不得的。那你这样说就话变质耶，人家是代表把个事修。多谢呐，今天出席习近平给孟勇给跌打面呐，乔勇呢，蒋志勇没事写的，人家给跌打呢，说说人家啥留不起，人家说那些，俺就说说人家给。旅行的当当，所以也有跟农民兵这个的当当，那些忙用的的当当，多难忙怎么难的，的当点不打，第几点被侵袭进去了，目的别是那个。今天啊，就哈市中间天官区，你是永远过村镇的那个本村民吧？坚持完了点的训练，三九那么点过了，跟着学一，咱们告诉那了。
9: 村镇王朗呢，你到苏里西当不打，参加用的主人民把各处把选拔一。空谈的他是从一个城关区南阳安国村镇点的一主人他中华安国苏州连锁店江南盐辣连锁店各村别举了委员两岗的委员人国面革烈日团座店扩展扩展盐辣团座店委员中国苏州六座店村民培育人工奖金跌宕千里贴地七来开建村奖金村民培育人工奖金实在级别缺点协助那么大他培育人工奖金实力比例协助妥当七来开建村奖金村民阶级更新是远了空浪阿吉说：“借用给爱子念国军安顿米给他，让用中给王不捐钱给，别顿大姐给安顿米给了，将用给南阳安国的村镇铁工给安顿米给所给，实际参与多把马赛 ，SCI 托接送送别用心，给南给日雄土地托接送九号站别用呗，日雄新竹塘团员给南林内部点别，选举给七来开不嫌疑。
0: 大屯今天采取送不的单的。”你说吧，我不在个日，新多个日，啥个那新鲜？但我嘛，那训练主力，啥个是这么来说吧？到底就你们就看妈妈说生的有的吧？你测试的肯定是没。
7: 我不在了，测试我们鸡蛋，测试我们按照你们这个来呀，夹起拉出去，开始送电视个嘞。第二个就是那个最近新这了测试我们呀，怎么进没送出去？
0: 就当前，你们几个才是呗？
7: 热热，开年间的开苏木节，我不就是。
0: 那是的，
7: 那是。那你按照我们的吃吃不呢？他好像苏木节是过的，你得去求的。
0: 那是。
7: 嗯。
0: 啊，
7: 这些菜。
0: 嗯。
7: 对，苏木节是的，都煮煮就够不多啊。
0: 我这把
7: 那个煮，你讲我煮那个
0: 菜，
7: 你讲我就都煮煮去。
0: 嗯。
7: 我们的吃吃呢，都煮煮冻过过的。这些个开始都是那个煮训练主任。
0: 哪个想到这个？
7: 嗯，训练主任是过了，他第一按照他跟谁在的，连年马些别按照。这个领导有了这档出席档的时候，
0: 他提出这个，
7: 我包括研究的，这看妈妈是过的，满足咱把伊那里咱把，他提出做不有了，啥的，伊那里的也会有的。
0: 他新的局忙不起的吧，包括休息两年前就是过了吧，他包括没休息是吧？
7: 热热热热，
0: 那
7: 是这忙着啥的，他第一年了，他跟矿里水平，满足，这我在忙着啥的呢？跟这的开了有的是呢，我在哪了了呀？去年有咱，俺的开了都是呢。超过家业的也不晓得有的。 ngaju ngo tsai ma zu se na ani sari xian da zu zu ji da ya na xia dan zu sa zai nyong du zhou le din du zai ni ka de du zu na ngaju su bu jia guan ma jie gang le qie xi da yo le ti xin ge dan ngo zai ge ji di na lo le ya na xin zai ji di zu na lo le cu ji dan di zu ya bu yue zan ji ning gan cha zi ne da ya na zhe zhen ge ne di zu ya ma bu bu ya dan ngo go qie le ya gen zai qian bu den jiu
0: de ne zhen me ji di be gen
7: ha di ne di le ka se ji di ka se 我们这个，我们这个，但俺就，顶大的些，咱们就，他，这个，我们嘞呀，俺就，得需要照顾到俺就，他管都不离俺了了，我们，我们搞不些啥面子啊，是吧？但把这困难就拉扎的对，就咱俺就，出去。我弟弟做银不扎，弟弟做那，伊那里搞的都是那，人家的些，我们懂过的，是吧？我们懂比嘛些，他给自信俺就拉不拉，他开始，伢弟拿了了，我们还就伢弟在有了，我们懂些照顾。
0: 마대비치니다.저거先念所的定在有的定在有不呢？啊，你看这都是那个做学堂出了的，哎呀，这现在定在谁有了？拉拉的，这是所的做。那是我们区域呗。啊，差些难道我们搞不定？哦，我是的。啊，我们忙是学了松多。
7: 对对对，迷茫不记得那搞的都是如果说不定在拆过了，但如果说不说没下不来，做起学的搞的人是呢，开始一个。 该给定的，就定的，你要解释个多啊。同样多，你们这里了，我们定的，是在扛住去动土呗呢？啊，你鸡蛋给盖的是啥个样个？个个有啊嘛的。哦，是是是。我们说的，但还讲给开钱不定的之类。三面这一趟，我们这个三里呢，三对出面三间出不接出去，没都没人会吃些食品了。选这新多人呢，三家糖尿病会可是给三里也不行。 第一方面，三对村民出具配送草包扩展前途签约。原讲三对村民三里塘、五里、宣纸新多街、电塘路口的女狗，抢用三次援交级别测试连忙约。村民，你们是三里去江岸的，你是怎样拍三块八毛三？住里给三只塘天都三块。特同，你们是我们好生村民的人男，养呢，天塘测试村别，我是忙怎么三块？
0: 提名三国日，选举新多开额局内短缺派三年，三里那么近期扎堆的自送七的，三里堂五日选举新多届的三里党国。打电话进来，三里的过了，打进才媳妇是不是完了？三里的，你们这里啊，才是可得党国的。党托嘛，没事的，他搞的都是呢，年纪三国过的。啊，你不得搞的都是呢，谁不得他，忙不，他就要买的，搞的都是呢，微信差不些三国。 俺最近搞的都是那迷茫车，就下了搞不当，伢那搞的都是那现在拿落了呀，出去忙不休息，没招生这个那我顶着要的，是能够。但伢那现在拿落了，做搞的要的是那，这个你那搞的是那啥子的？但现在忙差不那，俺那俺做搞的都是那，下家伙车也当，伢那搞的都是那个做车子也没有不当顶着车去，俺你亲自拍的时候顶着去。
7: 学过的，搞的都是那台湾人是忙不起，弄过来的。
0: 哇，是吧？
7: 车站俺就搞的都是那。用着学的。看有没有学过过来。他钞票啥都要去做些，写的差些，那擦些、录些些，那拍些的，修了吧？啊，对对，伢些大，差些做的用着不是吧？
0: 是
7: 是是，是吧？那文章给打印的，看些不是？是是，下了呀，俺就出去日本的，我们吃些那，第四个的搞的都是那，下个的当下嘛，下个的就在那地拿了，伢些吃些日本的下的做。 嗯，下个给拿了出来，下面是对对咱那个做哪些？哪些单呀？那六些单呀？那可能都是那拍些的做，下面的。但初级工人吃些那，民宿不了也吃不呢？他下个的就惨不单，可能都是那，嗯，就那咱也我过去了，偏不吃有的。
0: 啊。
7: 嗯，但伊那两个做，就是他都那对咱那，他都了也就。 俺做去南给团子，伢都不当，就是牛牛了。他伊那两个做下手的做呢呀？牛牛不玩，牛牛。他伊嘛在搞的都是那俺做，拿酒都不当，就伢那，什么特色的做了呀？就下的做的做嘛，是不嘛？那俺搞的都是抽烟的做，打打打个嘛啦。
0: 对对。
7: 他伊那两个做下手的酒里面拿落了，就，但俺做呀，原教给下拿落的，他们下不过过的，别人吃下那，恁们给俺做，拿些当呀，那搞的都是那，热些的做的做，忙做些。 양박세대도 되죠. 칠로 망고대도 되죠. 용조 용조. 삼제지기 응원에 차시 하나래야. 그 시야래야. 칠로 망용이 와라. 어. 대인도 전에 가르도스나. 단 시야사위 줄임 나로라 인지 민지기 가르도스나. 칠로 강용용기 시야대도 담가치고 그래. 샤디 나로를 당한 주 단다 니데 믹스에게 제시 집주지 먼저 보고서 하장 가부치 얘기 직 대고 나로 다나 루 얘기 셰브리 다야나 카르스나 에 셰이 유메 소르스도 아 다 대주 나로를 직 초지 근원에 차시하나 직 샤샤게 리데 하장기 뇽뇽리 대주 나로를 조 조십단 핑잠단 진짜 진짜 망부지 제요리 딘도 전에 남겨 간주 직 디즈 사줄이야 갑시다 지주어 말 강뉴뉴 사고 그래 이날에 부구조 디즈야 사줘야 갑시다도와
0: 렛 어르바
7: 진 다디니 간주 숨바데 카레도 쓰는다 공해리 네 다 공할이야 다지 티카르데 공한테 당간주 단다야 카르도 쓰는 초의 주제 어제 야도 두두 전이야 카르도 쓰는 지 공아 마사이에다 야나 카르도 쓰는 학벌도 공해 나로 그 지 스리디즈마 유샤에
0: 어허 봐라.
7: 레고 나로다 안디다 직치로 대바도도.
0: 어다 녀 다가라한지.
7: 안 보시더라도. 아. 디 카르도스네 야구지 자원이 말해.
0: 아.
7: 만주이 카르도스네 니메치글이야 공아 직세벤베나 치바다 안디조야 뇌에데 할람 뇽뇽레. 딘디 자네 만주이기 스리 소스에데레 만주 메베기 디다 스고라 카르세 공 아요난 그 타유 공에나 스리 스고라 딘디 자네 스리 나로라야 직 망부지월에 떼르쭈다야나 가르도스나 삭바르도면서 리야고고 체위기 망부지 공에 나로요 띠인도자네 먼저 님치리야 야주주나 공아 레레 인지미지기 싸고고리야 공아 세비 줄임 나로리야 공아 싱아데다 마셉체야 공아 시디
0: 님치 가서 서버
7: 약수주나 지 라 지 베디 주고 와라 다디 니다르시 직사도나 아니 지고
0: 다디 쇼가 세냐 거베 관다 세냐 거베 방제 쇼가 주기로 와
7: 키 강요 말이 이날에 가르도스나 공아된 간주 응원조 단디다 멤버치 약수에 주나
0: 춥조
7: 겸조 야나 가르도스나 간주 랑조 겸조 대개를 정다스 아 디세나 아니 직수불어 최보단 소주디도 많이 봐 야구지오리
0: 내가 세게 하나
7: 드니 당간주 디나로라 카르도스네 카르 지 요조르 간을 타긴 코니슈베 지 만조 눔자다 야나 카르도스네 지 디와라 카르세 칠루단데조 망부 멘조 디치에데 하장케 쳔부제디니 카르도스네 디진기 카르도스네 지 체다나 담두자니 카르도스네 스웨바담이에디 간나 인심이지 도나샤나 시
0: 네스 다드네 체싱아부디 단다 디르발 시즈지르바 차지 아니네 나르제지 르바
7: 도
0: 창라 이게 춘지지 우리 세르발 다치 단제는 차시즈지 나르제세도 조 다가래서나 마저넘규 가슈지에 되르발 다 미지 가슈지에 어디지 르바 차시즈지 나르제지 르발 다디 딱딱 알아서 대단한 망슈는 이제 좀 르발 세상 디야 춘지지 근데 지 보이나게 나
7: 되긴 게라게 비게 된디 나로라 먼저 차단 시작지 단 디디디 강강디 춘주시라 민도아 뇽뇽드라 디디 전에 먼저 디 나로 되긴 걸어 쉬베 차단 시작지 디 강 뇽뇽 치고 그래 베네차시 하나 차기 가르치고 그래서는 먼저 미수 볼이야 착시 토고 야네 집규 디신게 가르쳐서는 보이게 제된다 준비기 내단 직수부 자고 차에다 다 지금 망부지를 넣고 그래 디디 전에 먼저 님의 지를야 차 디 캥알아 사이요 말에 미직
0: 기대 세시디르베가
7: 이제 그랑이 되버지 키요 와디라 어디래다 디 디 카르디 비라기 시담 갑주르다 라 비라 시담 갑주 칸데 체 안디 니디 좀 안다 도제미르 디바 뇽지 나도 도 뇽지
0: 어 뇽
7: 뇽지 디즈지라이보다 미직 간주 사이
0: 다 님지 디 님지 카무르 사이 맞아
7: 당간 좀 미 미장지 나로 미숨 시지요나 안디 체 잡지 신아지 파치
0: 다들 알아주 차이네를 야면 칼라나 덥지 주여 봐. 그것도 주여 송아 말다 사실.
7: 디 담부들의 인지 민지긴 건 즉 제에게 뜻이 제에게 된다. 또 맞고. 니베데 가서도 쓰네. 또 소비 줄임 나로랑 그 추다냐나 가서도 쓰네. 신제 즉 유바 닝멍스에 쏠든다.
0: 맞아 봐라.
7: 디졸루제 가서도 쓰네. 코즈이 좋았대 이제 아니 차디 용용치. 순베데 가서도 쓰네. 샤다나 쯧뒤자니 샤래 양은 주 차 십주 조고도 와 대도 전에 샤다나 쯧뒤 샤 쯧 차지 아니 차디 때문에 가르도 쓰네 차디 뇽도 조그래
0: 아
7: 대신 게 가르도 쓰네 양은 주 가르도 쓰네 또 수업이 줄임 나로래 가르치고 그러네 춥주 때비에다 랑주 때비에도 주 제분에 양 가르도 쓰네 차디 조이데 뇽을 조그래
0: 아 세무에서나 참 많이 조그래
7: 제제제 체다나 모두리 양타긴데 단차리 뭐 차제 차대 때문에 아니 좋아지 전부 차그래 대신기 가르도스는 ngantsu chik damdu le ya shokchang le teje ro ada da ngantsu bena cha cha na takwa tung ye gi tabdu da dizu na lo le ya ta chik sa chen bu shi da yo re din du da ne gara du sa na ngantsu nyu du sa ne ha nyu du sa ne pa de cha cha na ngantsu nga mo sa ye de sim si gra ra de sim pa ta du sa ne nga mo re de na le chen na du din na lo shokchang na lo si da din na lo cha shi da lo yo re ngamang kapsang lu na tuwa tinta chaa kiyo amare yinji minjik tsa lu kuwa di yinzu zane ngan zui shok chang tizu teje yang tsa di maang nyung tuwa di da kuwa
0: ta tseji gyeru kuwa rupa maang zui
7: zhe zhe tseji maang tsa kuwa ta num nyung tu tong ila ya di ngay tiri di cha tung sa mianda di di yinda kharsa num ngan zui mizang na lo ya num lu ye ki tinta chung na ya kuyo re a kuwa sunga ngan zui di tseji jebda ta di kare tu suna ngay tanda cha lung jo di yin kharsa suna 니쟁업주탄바 니쟁업주데 다 눈물 차샤나 니마직래야 니슈쟁아데 그 니슈쟁아스도자니 아니
0: 니슈탄베
7: 제거라 다디 니마주이래 내가 좀 눈물 차샤나 문에제네 디 니마주래야 고세 접제 사고고래 다이날레 통어도 건주 디체고 말해도 눈직보 말해 간주 가르쭈 그랬으나 말 라고도 간주 프리 마가브시다요라 쇼게 마 똑똑 두두루 제 차 수두자니 니마직 체시 하람 가자브라
0: 저도 자고 사가시는 놈다 되게 생각을 좀 하지 뭐.
7: 제 자고다 디즈나로라 쇼고 단조다 디즈나로 놈기 단조 디즈나로.
0: 거기 진짜 좀 해야 되나 서로.
7: 디즈나로지. 다 디니안 놈 용어 제례야. 나 좀 미자나로 된다. 셋이 유업이지. 루디. 에타도 가르도스는 단데 간주 저벤 더블 체스나 코즈기 또 수도 있다는 놈 자원이 두스 루기 말해. 가르스나. 토르크리. 팔라이나레 체랑 간데 토르토토스.

0: 지금 전조의 제조열에 대신기 가려도서는 당간주 속자란 신기 샤단 대수지 눈다나라 마자바치 랑조이 대비다 주주 소르티스 때문에 눈디 시단 용도 조그래
1: 사탕 눈 나지지니 총미 균된 서동체 카체의 매비에 민의

0: ke ni sang ne sum ju par tu chun zen che tu ba che ne lu dun ki sa nong ju ge chang am tang che yun ju chu nga ji ge che nyung tu da ne ni ma ji nga ji ke ni ju le mi ge wa tang nga ji du be dong ja bong am nyung zam dong ge ti xin do zu chi ga du che jung to ye si li bong am nyung zam sa ge gyun tu xie zi nyung we sa dong ki kum xi so yong che di cha tang nom ci nga ji jie du che mang we sa dong nyung zam sa ge
1: sham la du zu de ki na zo pyu gi an ne sham la ki na zo ti rin ki ju si ti da tyin ze ki na ya gen zhi dai ge na tia ga la gen zhi na ro
2: nim ji la gong gam san ting san ning ngzu cha we na mi mang bu xi ge guang du sa ge men de tin zhe san qin kan yu tang
3: da wo tin zhe de duo de dang an zu mang bu ji ta gen gong le xiao se ra la bei ru an zu xun zu le mang bu ji le xiao se ra ge ya ma de yan lo gen ba mang bu ji ge ka de du san gong se jie jie tin zhe ge duo da di ta gen an zu chi ba dun ba de ci ci dun ba na lo
1: qin ni
3: 춘이 된 벌써 대단 튕겨 말이 가서 있는 주 또 직체변 번아 가르도 쓰나지 에 륜감기 직 넘군기 직 코르죠
1: 되지 하라
3: 코 딱다 대교 말이 학벌도 쇼세 단 공세 소된다 타마 직체변 안주 치버디조 치구디조 코 클래스 에버단 주 되용 거래
1: 단세기
3: 단세기 다 이날에 직 또 직조지 마세변 안 치버베기 베디 레가지에 메베제 대버라 아니 치고 뜻도 닉차제 아니면 또 치도 제다 뜻도 간디요레 라버도 카르도스나 공세 마세베나야 만조지 포에기 줄람기다야나 카르도스나 제뎅기네 카셰다 저 첨부요레 데인주 자네 카르도스나 공세 약수 중에 사고 거래 但 이날에 세베나로레 공세데 대긴 게라게 순수 장부단 신체제
1: 지
3: 뉴뉴치 사고 거래
1: 레세게 나도잖아 세브 십중 단님 그냥 아주 세주고 돌아 도나제 수수되다 손접제 이렇게 하지 말아 봐 다들 뒤죽이 겐 배가 줄이 선선 다 같이 얘 땡게 슈덴자고 도지치

0: 中国业界马上从对我这出门从都各部业主办我出版摊人家业界各部人买来的了店里本周的牛肉娘们来给那么三百多块过了什么人家公开不上公开不上这个人呢配给送个吃了不进天给你听的本周生育娘们这四块个数学这里呢配对对别菜你去对人他见到过别菜给三米马上什么能对人是不是那么是不是那
1: 기겐투진팅셰니바차르니베참수란유존동위기수지왕준정키라사르기겐라참드난네란유존동위탄세숑급슈디존용기게제기겐탄롭스레드연바라투진기멘든슈프시라스베진추데롭진니존용기롭스차차피게총웨응은주시시롭주조춘롭주티롭주타롭주치단추시타사르투균제메바르체네롭니르추제콘도르당웨 냠묘마부소조토피원준정티가르피임네 글로츠 가지 베즈 나와라 토치치 슈버만세 로브조츠 로브조 야부 니시 야르게 요마 치고베 구제나시 기겐기 투미 리샤오 후이타 키갸라 쯤즈난가 완주정키 코조타자 제링메나네 튜젠기 멘데 슈버시 콩키 기겐니 미리기 시리 타르베 동게 임베 로브스 통메 섬드 양토 주선 슝자타 로브스 상베 토네 수균 섬부 타르베 동와타 시지 티베 체와 존네 체고
2: 人物的中的追求其中当地罗素罗布置其他三队前年培训现代的体位忙完诉讼结果三个七岁罗布人也不吃一卡了国地位给接团年罗布置前地罗布置一囊团培训所属动画团罗布置给其他推过程度当托罗马村协助了集团前辈出中华美丽集团所被读些电波作用了这段结果写送时另外几个给言词
1: 培育罗素培育前辈中间勤杂指导忙不容易突破了咱们偏不突破下的银别给给给连连托体位培训前的雷顿卡抗压主义一些松弛咱们能够王军正期当给初间作业不错村陆天习近平苏西南为邓中央期罗素第二也给给区间他当给区间了自由他用前把他
2: 罗素恩了配给东九他用前的罗素听日间对教授动画他罗素都接几个组织级别的特别开建队员积极书记习近平期罗素雷顿的命令各个月他各建开建日他日本那年按照雷顿卡也不足够了对于一个卡住四段他作为习近平的扩大队员
1: 로마낭 란유정동위기 罗素雷顿他配给雷顿过了积极书记习近平跟他为各个开建他 트립사베 당기 표정제추 라다르 튕겨 년년 제바타 딜링타 피게 긴캄 탄잠 도지제기 튕진시를 담보로 미바 로송디니 응을 피게 동외 특주 내법 개진 도조교 타종 제바제 제네 로스 도지엔 종 조준 제교수 단네 트립사바라 베기 로스의 차자라 중재 사바 괜제 메바 톱교로 군대단 예 정영기 로스의 책공기 표기변조로타 지조 피게 동조로 고긴소게 민보로타 미심 신대바지에게 내튼 탁주 자주를 믿네 로존타 뷰제 토르동 멍시 댄동 기겐봉과 도제르 동과 지부 소경지에게 레시 첨봉과 라더르 딩섭 제네 로스 뷰다 공배 용조로 군대 당 유체 솜시 완주정키 정영기까지 기겐타 로스 레드윈베 땡게니라 제고로 타지도 슈와타 송정니 타지도 토바 제베 토제네 로스 레드윈타 표기 레드윈 고르키 지겹 수지 시진핑기 가고 계젠타 드럽사베 땅기 표정제추 튕겨 딩습 제바타 미상경웨 시제랭겐 튕겨 제디 로스 레드윈기 추제 토로 당카라 군주타 시리 류제 제주,我最近超用空白动物为制作人物的组织把它,军人把所用钱呢,平均有人的归它,比到空白勇气,理解体位切合标格。根据了电影《米萨尔》讲话它,罗中四用钱归行,同他爬的松土,当给切度名的所用钱把它,也给不给切度现在把所用钱被通面,三对没接把它。 中华美丽集团所被读些电子级别罗布所罗布刚给罗布这一摊罗布这一年制作了连接的距离民族级别机构把摊卡着了我国级别他最级罗布所摊比三年多罗为罗布所军都当年加接罗军兄女没什么事都着急了这段奇怪罗中人均摊俺罗别段奇怪行 Lopsu kebe nyingdop tarbe ta lalien shukjian tarne, lomara, mishin sangbu shukjian teba che to, lujun shunyun canlongi lamdunba yabuchiba ta, rangdo ki kaje bedab ta, gersin mebar legi buwe, suyugun gyunzen ta tarbe tangdi, mima gigen ki siji rangda minyamba chegu. Kenji yamba ta, denzwe sardwe chegu esin, pyo ki tuyungu la shizuba ta, lomen nesu ta zungze che ne, ngondun lopsu samshi ta lupji chitab lopjong shuwe di, tsukji nambe pyo gyuru tuyungu ta, chengzin jen ki lupji tuyungu la den to, lego ro zunshib ta, lupji ki zenyu kondoro tongwa, lupji chitab sardwe chiba che che ne, lupji la zhonan den la pyo zay yunga chegu. Zewanjang ne tanzam la shi tsu gui xing, gergi lopsu pungtun pionchong kongbe tong wei chi yong tang zhezhi che ne, logwan ki che di ti tanzam zu zhun tang legin bu se tabzar zi ne, mi zhe rin dam ngombar che di, pio gi lopsu cha cha kongbe tong yoro, luri tang dobshu ge zu bu gui xie song shi. Wang ju zheng ki, rinba dengwen tang si chung ki, lo ten gyuwa me bala, lopsun di nyin, ngon la pege tong wei tabshu gi nebob la xa ne, gegen la penpa tanga, gegen bongka topjir tong wa, gegen la sungjong chepa jegi chetab tunjyo yabu che di, gegen gi topdang gensong tanga changze tor tong, togur chepa jegi lam sui tuzan sui to, jizo yong su gegen la zeguru tanga, lopsu ro tongjian chepe kuryo sangbushi chapa che ne, ya je gegen ki sem ne du pom ne lopji chepa tanga, zhuwa chenpyo lopji chepa, Papip ngang lopzhi chetoba chegu. Rimga tsepa kaki lopzhi chacha pike tongyoro ngari shen gyabgyoro che di. Lopzhu gyurju dingsab cheba ta, lopzhu pyogyoro nyoba kane duyane, lopzhu pyuda kongbe yongyoro gwende tangto. Mima loko uwe lopzhu khuda nyer gwe she sumashi. Liu Jiang ta, Dawa Tsiring, Gonghui Cai, Xiao Yu Cai, Zhao Peng, Langfu Kwan Jie, Tsamzhi na wara lento pewe mashi.
0: Kichong ki riru nyo tse nye se rokyab le dion ka kurim denbara beba ta. Nishe nang cho ka ki dupshu ki gelam nye ji chu lamdum la dashib tsenlen che ne, sashi ki nyo zi tuto tu gozun che di shunglam shatong toba chigyu shi.
2: Gelam nye ji chu ki kichong puklam nipe nyekor ki chorong shi la, subka mangbo shio wa tang, dushu ki patung mangbo shi ri ne, chakto gokbe jaksha yang gyo gyo cha yub tang, Tene kichong ki pulan pardan nipu yubie, kesi babdu jiwa ta rin ni ci, tene joken ki langkor yuta mibie. Zixi mine nikor tu jikche ki, tuto tu rin ni cui la dashib celin chik yubie. Gekab tunge din jang, chekin nyursi rogyo, zixi rukan ki rubin jinwa xunba, yuen yun xin ki. Ngan cui sacha sambu xilan, leida jikche ki kuykun yong ki ninkar dashib celin chik yu. Kesi babdu jiwa ta rin ni wei ne cui tun ci, ngan cui jiyu ne cui tu don la, gui dong bu ru, da dong wang, nian xin xiu wa tang, gui dong bu giang, ti ming ki jiyu cianbar lam tong tir, tu do du ju ge dam gu tang, ji me zang si tang gu song ki che dab ju gu ri ji song ji. Qi le mi ne ge lam ni ji chu gu tu, si xin nui ci ni ne ngub zhung a ge la xi bi xi che pa ma si. San ne sa to ki ne cui la xin ni, rin ba tu jing ma sum la ye wa tang. Xiong lam xia dong qi gu, xiu gin tim ni yue bar mi ni, san ne sa to du xi bi xi che ne gu song ki che dab su yu bi. Zhung gu jia lam cok ba, bi jing ju gong si tang bu, ge ri di yi. 接下来,龙年月别,查到天错,国土别国送查瓦孙年。坦得此所黑,冷不天,修金米提巴其根银鞋送别,藏不坦年为冷通坦,藏不开了为冷通了命年,冷准别,多路家中黑,冷表给年,冷破松江切月不坦,恰巴盆年,去个托日周玩,森西切爹,森永文所特通家中特班给年,国会与退,别具东秋秋吃这切月别。 南斯坡国电话桌子给咱们年纪初进度古别七年年相起，崔哥不来团比狗，孟西开前订阅，给咱们年纪初相认，这个来公给三个月，巧看起都不晓得，年前短期人，白特不来没钱的，这里送去甘塞转来相处八年前一批。平均今朝偏给天顺熊南坡段。 年岁如果给入边学员把路上家村，俺最初最初记得哥们戏剧也没说，俺最估计给卡巴的那边，其中个月就了日日给那次团度，俺做那么些学送给多些送不谁。平常今朝偏给出边那么长几年的瀑布这些期，俺最公司能规矩给这出边能，其中途年岁七八的找个月别，大多当送些送不谁。
1: 평정 짐주 피기 소비 남장 기 지급 라제 치모와 펑촌 키 급티드 나 하산초 급티드 기종도 넘시 하자 야부도 지주기 니즈 튼요 삼삼마 중시 송시 로상자츠 나조야

0: 뉴스 체벌을 용어인 급 대두 렘시 추 케르바리 삼초 이내 첩 첨부 텐자 요리 삼삼마 중시에 숨시 변종 짐주 소비에 남자 진열의 뱀 튼줍기 디가라 균도 민보로 요비 네 콘조 따와라 따와인 초치르 교배 능주 슉 첨부 튼도 제 숨시 로상자주 지제 이슈 뒤니기 치주 추주 시바라 권도 미네 안조로 선인의 숨 나주 니세 람쇼 체바라 용초버도 세게도 제 숨시 포부제시기 나주 짐주 팅기 슝람 법든 니세 체바타 냠도 슝람 지리 직차 응아점 샤바 인시에 숨시 뱀은 튼주기 사도 풍소 마부 테바타 대딩 추치부 도비 풍소 테베 사도 참마 추케 주고 도제 숨시 노선자 추 몽추기 미 주장 카시기 사로 모바타 살로 추고르 키 살로 겸니 람시탄 자오베 유부시 모토가 중시 숨시 포부제시기 토제 미 숨니 시 예메스부도 참마 장상 제디 람부시 쇼토가 제괴시 숨시 펑촌키 만추 듄라 람부사바시 소괴시 숨시 포부제시기 nganzui le dun rumi nyeyu chibe lampa la shi chukura tsama lo ma se para tegara nyeyu chibe yi kab te du nga lampu shongyu tu yu jie sum shi lo san gya zu wane nyeyu chidu mi du kado ngogo samchu an nang ki ru kya mi na jize nishu ge nyen ki gomu nga jie su lam shongyu tu chok su jize nishu gu nyen ki nyen gong lega tsama an nang la zizhu zilin chibe yi kongzui lampu shang nganzui tu zan ta dendu tangwa yin xie sum shi bema tu ju ki dendu don du Chukyu shu chung che wa ta, chukyu sa toba cha tu, ngan zuyo do chenpo pye jie ne cangma dendu tangwa yin xie sum shi. Fang chuan ki, ngan zuyo kichong zong ba wei rong shun ne do chenpo or yong wa yin. Gap te du, chukyu shu hajan chenpo dobe, ji dang ki do chung chung xia na lam zeng ke chukyu denke shi xia. Che zang ngan zuyo kongpa ri re che ne do or wa ta, lam yang rim xin shun to byu ro gun di dang yu jie sum shi.
1: 其次对人日日女子年给兼别那个集中重叠起三里乡土内部前辈忙错人民是人与土七六七星是三国北给了月别重密提探里三里乡国不重催重密写谈的人与土落局古内的月写到前边行呢其次给人听安处重密忙不起人与土落行不谈三国北给别重密提探讲都趁浪宽南路行点人与土落局写 给中途日日女子团结三里乡去来不上出堂四兄冲出过不冲出借送不女子地位苦谈谈你不月别满错车途给中冲得去那个规制四岁所背不接电价接报切不局冲出提送不满错人与途七落七秋个月不接机器对你内送三里乡去那个规制四岁给满错人与途落个处月不堂给中冲得去转看西多规制切别满错提探你人与途落看看孙别车也不接给中总三里乡四兄去来团办时少碰去我冲俺去几对托来不上出堂四兄冲出满错给我堂起初过不冲出提出去满错家谈给去谈想看来给我银些送不接你先能
2: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1: ཁྱི དང ཁྱི དང Nia odi lokola ye dang ando pego kunwa ye zubote ne la no samde ne mola leso
2: sale xiang ki bang cho zheng yu tu qi lo qi ba ta qi ji ri su chong cu ne bi bang cho ne ge gu ji qi bi le tun yang bi xin yu ji sa gu bi ge du yu bi zu jun ti ni ta tin ne su zo po ku ri su chong cu bang cho ne ge gu ji si si ji ne zi tun ji ri su chong cu chong mi cho che tu dian jia ku tu bi bi ting ge 昆索基中期内阁规制司机所规制切地退层人行期细节错啊建林切预制日俗创作年内次作物破溃隐蔽重民错特同生于土七落七土灭不及至于前边

0: 아스 죽어만 돈다.
1: 아지. 나도 좀
0: 영화 영화 영화. 네 삼등 뒤 된다. 너무 내가
2: 클라스 오지.
3: 정제 치사배.
2: 치사 무슨 이년가 저거 도이 클라스 이.
3: 정제 치사는 신의 클라스 오지. 너니 좀 지나 가죠. 봐라. 걔나 이 셀라 취시. 아.
1: 됐다. 부근인도 클라스 봐. 갈래도 와.
0: 간다 된다. 뒤 지찬에 네 밥랑 셉셉이.
1: 가대게 수도지된 지그루야.
0: 삼로호비 탑시 삼무단제 망치가 못 튀셔서 이내 투산지게 인지 수도 예빈스기
1: 랑게 도다다 계셰베
0: 네 마친 계시가 담이 매신 삼당스기 이내 지엘어 인지 수도 예빈스도 와
1: 전에 현사지 가상 공주 나조 왕상 공주 노브스기
0: 네 전에 무이컬 루게 보성 보지
1: 무이컬 루게 와 있는다 오즈지 무제 쇼지 전에 동도 타마 줘야 하지.
0: 야매너 소소 보고 다도 야마 챕챕. 보고 나서 샘기 요마르 봐. 제자 샤미 요스 세토나 샘기 루트 삼브지.
1: 뭐제나 네즈기 요마르 삼주. 단듯이디 마란조 네즈도.
0: 간다 단듯 흠주디 유토야 미도. 이네 바브라 생자 마치. 나스텐데 쇼마지.
1: 금주 마셔야나 동도 타마 줘야 하지. 수조심은 써야 되는데 년도 년부터게. 랑게 닥제 선배 미세니 출비제 닥제 지인수도 비제 닥제 제비.
0: 닥제 제비. 제보 등샤 세실 연도와.
1: 던도 검수기 없지. 딘데 괜찮아 하지.

0: 부디 가르치시. 하고 뭐죠? 네가 여자.
1: 겨우 집에 생각 가봐요. 엄지락세 유입지 깨깨다.
2: 들이 신신의 연배 집에 생각이 개화지 롭진 소리시. 엄지 먼저 롭세니까 친수.
1: 겨우게요.
3: 렛츠.
4: 샤블리나 녜케나조 집에 포에니 제기 네다 고르슈기. 네다 디지기나.
0: 엄지라. 엄지라. 도지스 네 부스케브라 난다. 부초가 나제 전부터 전 유게 칸나르규. 니네 엄지미도.
5: 알레. 오티. 장고 딘세바치니 엄지 신다
3: 쇠저와.
0: 칠레 키완라 키랑게 니 푸케브로 소게벳 계칭 시보.
4: 도자마나. 도자마나. 나랑 상마 다스가죠. 제도.
5: 干流了，
4: 。
5: 中国男的女友是呗？有的，落地你拿了，不过杨氏查完就中国拿，同多雇员过去丢不丢？陪他们晚上旅行的送所在，除了做狗蛋子，可是不过拿不着自己，现在可是所在的许多业绩，提前全部做过去。
4: 好嘞，现在不过先到了，你到底在读的？
5: 那年读，不过开学时那个，杨氏联络也比的，参谋处我拿不讲嘛些。
6: 람사 라 어지 레스 어 대사수 사수 람사용위
0: 가르치도 가르치도
6: 짐지관라 겐류라게 셰발레제 샤샤쇼게 야네로겹수
0: 아
6: 다드맨가기 뉴교관라 게사숨기
7: 니람트바스다 지중아 짐지조위 니 짐지장라라 키라니 게로로
6: 아 짐지관라 토첸라
0: 짐지관라 토첸라
6: 예마스 요치 상가 제중이바
7: 나모르가제 주의
6: 요 시스 여기다 아지 딱 근데 정신 남자
0: 좀 마시 남자
6: 마시야 매요 유교관은 근데 정신
0: 니네 파티다
6: 알레 야수 남자 좀 마시
8: 아이요 아지 다 가봐야다
0: 매가 마시대
8: 다 가봐야지
0: 예
8: 뭐
0: 가봐야지
8: 어 小夏
0: 뭐 가봐야지
8: 마시야
0: 예 저 내주는 마시 봐
6: 계지 마시 남자 마시야
0: 파티다
6: 남자 마시야 야매는 가봐시게
8: 지지지 네 개류라 시봐시
6: 俺们小马西，
9: 。
4: 你这些年可把是，心个嘛大。看到人家面包兄弟要些面具些呢，姐嘛，大把出货嘛那些，他都老早来抓土过去，苏个堂堂住的。你面具钱是兄弟几个亿？我钱不差，苏呢，俺们这些最多。自己看了你不了。元芳了，哦，既然俺们住，要批着多，既然来了给我二姑的下。嗯，有啊。嗯，不，没得嘛做。
6: 你也我去哭啊，不我注意的。不拉托钱呢？不拉屁股。对啊，托钱呢？托钱呢？金银河了。小香可真多。不了，不了，有啥用啊？有钱。你大小心。
4: 로빈팔라 만나서 욕 나온 거기 남타다 타지 꿀이 쳐지
3: 요가
0: 칠레키 와라 칠레키 와라 나 근처 수야 취
3: 不过唱的小兔跑多了，
0: 好像差差别，当些你学对比呢。不过唱歌了，心里真在，去好生，送个你学去，小兔跑在今日下，看上去能没，像你配备，所具配，同头不过下个八股大，还在，莫说，三面是地了，给谁唱歌呢？同头不过浪些的，我们都是同住过的。Liz，
9: 你先说，这里去完了，我同头跟着学去，不过呀，小兔跑也看你呢。
0: 公么说，罗宾发了，他到马天呢，能不接什么多？进来去完了，俺去让谢邦找些男女工去。对，等他回来呢，跟着学习。行
10: 吧，记住，给来我记送东西，你硬硬啊，给让那段话语呢，可都谢邦准备学。
0: 啊，来，他进来。
10: 哦，给恁妈些，学过。
0: 平安。
10: 嗯。
0: 早上呢啊，
10: 他进来。
0: 刘华，光这脸色啊，看不上幸福中，我陪爸哥休息呢，看不上参与呢。啊，对这钱呗。啊，你让着我去，也去，去去嘛的，去的，还要嘛的，也去，来过的。啊，啊，这等皮去了，你让小伙上待遇，我先念爷，爷，让参与爷。
10: 啊，
0: 在这里，俺处于四个月，然后明了开始四个月。秀玉，秀玉，我看啥？
10: 哦，去了，俺们南区叫个哪么人？阿来，就俺的金大爷，金大爷。
0: 哦，啊，在这里，俺把领不起，地广了，去了就俺们两行拆进来，没人把他拖住，要不是他接不下。
9: 看意思，那么让绿头了，这么多的苦心计，羡慕心被人们领去多。第二个雇佣的送这些土地，啊，长过些呢，听我爷云州老板领去个月，米了八十九个麦，一年没让给八十天是土白鸡了，年三把年三节拿了，明年洗个下边呢，米了生过的也给从那生过的生给，让我那米了打开不是多啊，小月跟着去啊，俺是一个，你来个地里青牛麦，几下还是要些，小月把这拿拧进去拿提个些，是是是说一起去的。
0: 把那边用个石头，能当药吗？是。用过穷，一年给几年的生意的，让给把的给不对。俺做幸福住俺去，统统冲出油锅娘们看了把的给皮呢，我领没。用个这边。是，让的这草也开不了。让给俺做幸福把的药去给不脱皮呢，俺做幸福住俺给熊家车子干了过节，开不着轻易的，得接过你去嘛这边。
10: 开电器那边的。
0: 开电器那边的。吹得起。

0: 개용기 축도 종주 젠딤디 탄다 탐에 들리브리스 년에 세식이 도르드니 세나 가제 들리브리 나라즈 탄다부도 갈레 개업지 디링디제 차야디 레합쇼는 마지 사고지마 시제 속바 원자 종조 폐지 다고스 신은 그지 시제 속바 박사 그제 샤토메디 나라즈 제니드 라토메기 가제 들리 제자 녀저 월상비 나라주 사체 버티스틴조 다고야 우겹지 장마 소리 미즈 도스티에 잠게 나라주 당도민도 삼주교 마시 돈도기랑주 레거딘조 장마 수 아 미게지 가르치니 추교교 세야 유고지 가게 세모토바 데비나 대제 교는 용야 용마다 와 버드니 세나 시제 소비 나주 완자정주 닝도디 실주디
1: 苏州的出旅出旅，我昨晚早上在三年没睡不打，我昨刚不能听病呢。我晚上堂给，明天来老婆马上打去。
2: 苏州完了，头里没呢。我在出旅马上。是。
3: 我都去了，下午才两个，怎么卡给？那个做那的个规矩是的。
4: 你明早你连给他，用啊，我对不起。
2: 呀，阿姐，快住啊！阿姐说这些凉鱼，
4: 看着有些危险，兄弟，我装点了解辣鸟啊，周瑜，到时再落雨。
2: 阿姐让装满的明星大石头的，叫个主干看了呀，两个全部是大螺丝了的，俺这娘们俩看装错的。
4: 俺们这天天吃甜的，是。
2: 当算是，这些做饭俺最创作呀，都是吃个有热食。主干的，是不是两个的做算子？俺最创作团结是的。书记完了的，水区那边的嘞，那么有点个事的话。
4: 阿姐让他的雷军学不算账，明早他们也会接种了。你们俩看雷的，除了女人有马戏，你的英国酒，英国酒，你创作了那古别的都是。阿姐让给把家忙子姐姐，从头到尾他妈接受。阿姐，请你用啊，你也拿不下钱。
5: 请你用啊。
4: 喂，小雨，听到哈的雨？阿姐，床底楼村给留了个阿姐来姐姐，可得老有人把 sketch
5: 天流了，佩佩，停车多，大姐这不停都过来了。停下，停下。停车多。全都不过你是在哪呢？不过就你了，现在不没车证明多。
4: 不过就你多了，忙活停车。主任发了个送他个长时间，超过人行了，突破不得。
5: 天大的奖励用过吗？这，用车卡里面看叫三不收过的，让给钱呢，跟着小人。 都是呢，既然给大家几位这一部的，咱们接受，今天明早明中国人那组的就是，差些都破百，明早那几位不够动作，推进所谓铁了推磨个恰当，哪怎么破百不够动作，开发很多事弱，接了看难度，主动能够满足。用啊，你谈到那么三千小，那你也注意的。
4: 嗯。
5: 好了，没事了，马上查到了检查多少。
4: 你从别
5: 泡沫，不让个钱贵，光对起个。这边钱那么难，钱贵起的是哪个？有效，过嘛这，泡沫泡面线不一呢，没搞不起个。没搞不起个是啦，看的人呢？人家新个嘛这，泡沫的，南部这边有呢，老不穷了搞不明多，你倒是先拉倒个把伢姐的，人通的，瑞穗市，泡面老师给不到个，小鱼个过些节，看来老个。
4: 阿家小雨老君了，干买不起，老君了种牛羊嘛是，一年谈的永不洒脱药的啦。检查学不是，我钱不恰说呢。阿家小雨那些查到了检查药品，因此了对，没让个怕买，看看谢也没多少。
2: 小雨老君这么多药的嘞，就应药是，没现在没让种对呢，老君药是哪药的？查到了检查出药的嘞，就是军大的药嘛是，每个人准备去写把年药嘛是。
5: 每天做军大面子，没了没吃过是。一年没收定这生门的话，仓面没了，老钱了主要给军大面子，哪把定钱永不收过是的。哎，我呀，当个主意的。我主意的。
4: 小雨。
0: 마리 마리 出去出去，我得出去，学长我就得出去，我呀。 我们那合作的人民的进来我用笔哦了你给当家你到我那去了欧洲你到我的让我买的合作我的你要是给我做欧洲呀呀我对手术家是的除了下边你到底要准备多要不是这个手术家手术家呀你到你这还是要去出账上说说呀呀你去手术家手术家除了这个要是这个了我去过
1: 你是啥去了然后我脱去的哦这当然然后也脱了两个月马里马里脱了两个月阿家幸福这一点没事的时候大都是跟你住的哎呀可以的姐姐多啊这是书记
0: 你这次你用的呗啊这都是回的你也打起的啊可是你用的呀阿莲要合作下我的人先合作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0: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H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 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zi Legbe, Pegi Lambu Tor, Duyula, 피에게기 튠섬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에게기 두시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에게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유 균정 사비 지도 点비 피에게 주진 띠여티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군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1: 金刚西边托卡四中切记录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메더 후다 제규이

0: 사실 되니 콜라. 어찌
1: 你这脑子了，你这有病，快来看看。有你说快来吃药去。哦，俺的这生不迷途，你那刚把玫瑰抛下，哎，东西还没定了，可是看了两个人下。哎，孔子现在有你肯吃吃药呢。那
0: 对不起，俺这他们当大面。
2: 路给火车将过所在，点点能到油麻地。
0: 啥去的？
1: 我去，你个，悄悄的笑。顶着头，顶着。哎呀，哎呀，哎呀，哎，俺这咋都出小油给？
2: 嘿，啊啊啊啊！
1: 哦，顶着你笑。哎呦，哎呦。
0: 哦，记录。阿姐，龙马去打，俺让给见到了脑子疼的人三九。哼，
2: 我刚才在这给老板家上面坐的。嗯，别。
0: 哦，弄到米多，爹爹找不着，咋这牛腿不急？你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2: 긴다. 제자 장기 차장 진디 단체 가서 니 입으로 봐.
1: 멋쟁이 네. 전시 실립 키베스키 체야이. 이내가 톰다 벼친수.
2: 딱딱이. 탄테 캐치슈디 전시 실립 과유미 제주 체야들이.
0: 아. 역시
2: 장기 장기 아무다 제유기 실립 상마 꿀부 말다.
0: 아, 네 실립 가지 키메 이마신 류시치.
1: 이 이내 장게 허니 고문내지 아마 박자문도 제자 전시되게 아스네 맵이 이기리
3: 닌디아라시도
1: 이내 방지러 먼저 동교 친부리
2: 동교 친은 가네 용보 장게 디공시야기 천지요 제디 연이 가제
3: 장기다 저 가시야지
0: 아 디니에 가와신 거제 나 내미 친주 잠시
2: Sangkeng aku cili tengah karimba.